김도연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아까 나눴던 말씀이죠. 에스겔 34장 26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성경에서요, 이 큰 비, 늦은 비,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 성령의 역사를 상징할 때가 있죠. 바로 이 글을 쓴 이스라엘은 비가 정말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비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때가 가뭄의 때이든 때로는 무거운 먹구름이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큰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온갖 종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 2장 23절 말씀입니다. 짧은 찬양하는 시간이지만요, 오늘 마음을 열고 또 성령님을 초청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며 심영준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비 준비하시니

내가 매일 기쁘게 더 라이트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앞선 곡 클래식 뮤직 버전이죠. 비 준비하시니 심영진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고요. 사랑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찬송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편안하거나 또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질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Chris Rice의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고객은 강림하사 Come Thou Fount 페르난도 올테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들었고요. 앞선 곡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크리스 라이스의 찬양으로 캐시 트로클리의 오 신실하신 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들을 찬양은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하는 찬양이죠. 우리가 받은 예전의 그 은혜들을 끌어다 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아니고요.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깊은 곳에서의 그 은혜,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것과 포기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면서 찬송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초롬의 찬양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처럼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리고 피아월십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지금들은 아이자 61의 당신은 영광의 왕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아쉽게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에도 또 쉽지 않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찰스 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작게 보게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 그분은 이미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길 원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마지막 곡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How great is our God? 크리스 탐린의 찬양 들으면서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0: 여행 제일 처음에 발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인 여수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임마누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성경을 완독하지 못하는 족보를 살펴보았죠. 족본을 크게 14대씩 끊어서 3번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였죠.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요시아 왕까지 14대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요야긴 왕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윗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성취가 중요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인들 다섯 명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 여인, 루시라고 하는 여인,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우린 당연히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마태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당연히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라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만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충분한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할 때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지지 않는 독특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두 분이 약혼을 했네요.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라고 하반절에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지는 않았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동거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일인데 여러분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다윗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심에 있어서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만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소개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어리석은 질문을 해볼게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믿기가 쉽습니까? 믿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믿기가 쉽습니까? 당연하죠. 믿을 수 없는 말을 믿게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믿을 수 있는 말을 믿게 하는 것이 쉽습니다. 아기가 잉태되고 아기가 태어날 때 아빠하고 엄마하고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해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믿

기가 쉽지만 아빠하고 엄마하고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셨다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경험을 비추어서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했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만 있다? 온 세상의 인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배 피를 흘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만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족보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이라기보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차분차분 설명하기로 하고요.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때문에 잉태되었다, 어머니 때문에 잉태되었다는 말과 다르게 예수님은 성령 때문에 잉태되셨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사람은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독특하게 성령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이 길게 보시면 알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우리 일반 사람과 똑같이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잉태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야.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설명해 줄게. 궁금하면 들어와 봐. 귀를 기울여 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랑 약혼을 했지만 마리아와 같이 동거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모른 상황에서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요셉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아, 마리아가 나 말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해서 부정한 행위를 말미암아 저렇게 배가 불러오고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독특하게 간음을 한 사람은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간음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 경우는 마리아를 아끼기도 했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지 않고 그냥 결혼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족보가 형성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합니까? 20절이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잘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오해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데 이거 나는 안 믿어지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이제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 천사의 현몽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마리아가 간음을 했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아기가

잉태된 게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어. 여러분이 예수님, 예수님 늘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잉태되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합니까? 죄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합니까? 저 같은 경우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버지도 죄인이고 어머니도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요셉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잉태되셨다면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면책받을 수 있죠? 면책받을 수 없어요. 자기도 죄인인데다가 남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에 유일무이하게,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에 유일무이하게, 이런 역사는 없어요.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관계가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셔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와 관계가 아예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소개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도신경 같은 거 고백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말을 할 때, 반드시 연결되는 부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죄의 오염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셔야 돼요. 참 하나님, 참 사람이 되시려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다윗의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예수님은 죄와 오염되지 않으셔야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어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 그런 의무를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는 모든 인류 역사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이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는 그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다라고 성경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는 것이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신약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유사 이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동일시 시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름의 뜻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뜻인데 이건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역사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자,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교회와 성도가 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과 똑같은 결과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은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절이고 난해 구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역사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지?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소개를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왜 소개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왜 이렇게 소개해야 합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보배 피를 흘린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를 줄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사람을 믿으면 사망과 저주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부활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 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분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세종대왕님, 이순신 장군님, 훌륭한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아무리 인류 역사에 훌륭한 위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인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망에서 부활과 새 생명을 줄수 있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하고 그분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요셉 이야기하고 마리아 이야기하고 그걸로 설명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데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죄와 관계가 없으시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믿기 어려운 말을 이야기하면 믿기가 어렵고요. 믿기 쉬운 말은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성경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믿기 어렵게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조금 여러분이 듣기에 불편한 얘기를 하고자 해요. 의심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건데요. 좀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교회에 와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남편이 의심을 해요. 왜 도대체 일요일 날안 쉬고 교회를 갈까?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날까? 한번 뒷조사를 해볼까? 그리고 몰래 차를 타고 따라 들어왔어요. 이 예배당에는 여러분과 마주치면 안 되니까 저 뒤에 변장을 하고 가발 같은 걸 쓰고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뒤에 앉아 있어요. 우리 아내가 도대체 뭐 하나 보자라고 의심을 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의처증을 가지고 있으면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온전히 믿으면 돼요. 아내가 왔더니 남편을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철이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시다. 아, 교회를 가는 게 딴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구원받으라고, 나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믿을 때그 의심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웬일인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건가요? 내가 좀 바보 같아서 그게 믿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음미할 때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자리로 나가야 되냐면 이것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가? 왜 예수님은 죄와 관계가 없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원래부터 메시아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결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믿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안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그분에게 보내서 그분의 이성과 그분의 경험으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그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

0: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성령님이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분이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이제 족보를 넘어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죄와 관계가 없이 오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왜 죄와 관계가 없으셔야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와 관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인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임마누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고 믿으시기 바라고, 아직도 이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있다면 비록 이거는 경험은 아니에요. 이성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구하면서 그분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여수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1-4441, 061-641국에 4441번 여수 성도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존재로 감싸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그 크신 일을 행하신 주께.

8월 16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2016 부활절 음악회 라이브 연주였습니다. 함석헌, 이혜원, 림팍이 찬양했습니다. 그 크신 일을 행하신 주께 들으셨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서울 챔버 싱어즈의 거룩 거룩 거룩. 계속해서 안산 시립 합창단의 성도여 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요. 주일 아침마다 몇 분 안 되지만 성도님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는 집사님을 위해 샤론의 꽃 예수 신청해 주신 0067번님의 신청곡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앨범에서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9501번님 아이들과 함께 교회 가고 있으시다고요. 야곱의 축복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찬송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편곡된 버전 샤론의 꽃 예수 그리고 야곱의 축복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전해드릴게요. 2867번님의 신청곡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박근진, 권태일님 앨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병원에 계신 환우들과 직장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박응진 목사님이 시모하시는 여수제일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키시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늘에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73번 2사에서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찬송.

0: 아멘. 이 시간 임대환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햇살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안도 크고 작은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더 크게 품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웠고 감사보다 불평을 먼저 말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여수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그 모든 수고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귀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제일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이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터, 일터마다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시고 부모 세대에게는 평안과 위로를 주셔서 모든 가정이 예배와 사랑이 살아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는 소망을, 외로운 이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박응진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섬김의 자리마다 기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

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도 많이 해주셔서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뭐 특별히 한 건 없고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 식사 대접하고 쉬다가 왔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번 오랜만에 극장에 갔습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의미가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디세이가 그리스 신화와

모의 대서사시에 기반을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이 있습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잡아 느리는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포세이돈이라는 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그 아테네 근처에 있는 그 캐피소스라는 그 강가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강가 옆에 여관 여인숙을 하나 지어 놓고서는 거기 손님을 받았어요. 손님이 들어오면은 항상 자신의 쇠침대를 손님들에게 내어주고 그 침대에 눕혔습니다. 근데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두 개의 침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큰 침대가 있었고 작은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큰 사람한테는 작은 침대를 내어주었고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큰 침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손님의 키가 침대보다 커서 머리나 발이 침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그 침대 크기에 맞게 머리랑 발을 톱으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반면에 손님의 키가 침대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은 그 몸을 강제로 잡아 늘려서 찢어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손님을 전부 다 자신의 침대 사이즈에 맞추려고 했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톱으로 자르거나 아니면 잡아 늘려서 죽이는 이런 악당 괴물이 그리스 신화에 있습니다. 비록 이게 신화 속의 이야기이지만은 이 프로크루스테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이 침대라는 것은 오늘 이 프로크루스테스처럼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형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이 편안하게 누워서 잘수 있고 쉴수 있는 그런 안식의 공간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을 해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의 감정과 느낌과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세상 사람들 말도 많고요. 또 인기 유튜버들도 말도 너무 많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 기준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이 율법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고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몰래 교회에 침투해서 다시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유도하는,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신자들의 자유를 빼앗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더 살펴보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방법, 진리를 지키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 본질적인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과는 절대로 우리가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통 계시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나 또는 요한에게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바울이 독자적으로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와 소통하지 않고 열심히 혼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 사이에 틈을 파고 그두 사이를 이간질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트집을 잡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사람들이 막 모함을 하고 트집을 잡으면은 바울이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고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논란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14년 만에
이제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해라. 네가 전하는 복음을 설명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순종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기둥 같은 사도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설명을 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는, 아,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고서는, 이방인 디도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강요했습니다. 몰래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이방인들이 누리는 그 자유를 빼앗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굴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1분 1초, 1시간도 절대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압력을 받았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있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계속하다 혹은 계속 남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는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 되고 항상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됩니다.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숨을 계속 쉬어야 됩니다. 숨을 멈추면은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을 잠시라도 멈추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도 잠시라도 멈추게 되면은 교회의 생명력이 약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항상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지키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다라는 것은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우리들, 사람들이 연약합니다. 사람들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내 믿음이 좋고 신앙이 훌륭하고 경건해도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언제든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그에 대한 한 예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안디옥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 이방의 성도들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을 식사 중에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밥을 먹다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식사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또 베드로를 비난하고 정죄할까 봐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밥 먹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피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는 이 바울이 베드로를 강력하게 대면하여서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도 자기들만의 음식법과 정결 예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위기 11장 음식 규례를 보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늘이 없는 생선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먹을 때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당시 장로들의 전통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는데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었습니다. 위생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율법처럼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 돌아왔을 때도 물을 뿌렸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먹는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어서 먹는 이러한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음식을 먹더라도요, 이런 정결 예식을 잘 행한 다음에 식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누구랑 같이 식사하느냐, 이것도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다, 교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나한테 말을 시키십니까? 어떻게 같이 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뭐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베드로를 엄청 공격하고 베드로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서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밥 먹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디옥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태를 보고서는요,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훨씬 자기보다 선배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바울이 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런 행동과 행태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지위가 높고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절대로 그냥 좌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는요, 사실은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거 여러 차례 얘기하셨어요.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 음식 바구니가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구니를 보니까는 그 안에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짐승,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짐승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다 먹을 수 없는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인데 하나님은 이걸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속된 음식 먹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부정탄 짐승들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네가 뭔데 이것을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환상을 세 번이나 보여주세요. 세 번씩이나. 그리고선 그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환상을 경험을 하고서는 베드로가 굉장히 궁금하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거 먹어선 안 되는데 이거 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데 잠시 후에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예배드려달라고 이렇게 신방을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보니까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도 정말로 너무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인 것을 거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는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인종과 종족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남자와 여자 성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사람의 재산으로 평가하고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중에서 한국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태국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 사람들은 그 사람의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얼마든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사실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또 안디옥에 와서는 또 금방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이방인을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 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베드로가 실수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세 번이나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안디옥에서 또다시 자신의 말을 뒤집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복음의 진리를 내가 항상 지키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행동할 줄 아는데 문제는 순간적으로 식사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서 그냥 도망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타협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우리 가운데 진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냥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가 있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솝우화 중에 그 낙타와 주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타와 낙타 주인이요 함께 사막을 건너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막에서 이제 하룻밤 자야 됐어요. 사막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밖에 주인은 당연히 천막 안에 있고요. 낙타는 천막 밖에 있죠. 밖에서 이 낙타가 너무 추운 거예요, 밤에. 그래서 천막 안에 있는 주인에게 주인님 제가 너무 추워서 죽겠으니 제가 그냥 머리라도 천막 안에 좀 들여놓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인이 낙타가 불쌍하고 또 안 돼 보여가지고 허락해줬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천막 안으로 들이밀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래도 추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인님 제가 앞발만이라도 좀 천막에 들여놓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도 주인이 그냥 허락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주인님 이번엔 제 몸통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주인이 또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낙타가 너무 추워가지고 주인님 제가 그냥 제 뒷발까지 꼬리까지 전부 다 제가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또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드디어 낙타가 몸 전체가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천막이 좁잖아요. 그 낙타 냄새가 천막 안에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인님 여기서 둘이 함께 자기에는 천막이 너무 좁으니까는 당신이 밖에 나가서 주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낙타가 주인의 자리를 빼앗고 천막에서 주인을 쫓아보냈다라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좀 배려를 하고 호의를 베풀려고 친절을 베풀려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었는데 이렇게 작은 것에 조금씩 조금씩 타협을 하고 허용을 해주니까 나중에는 본인이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타협을 하다 보면은 더 이상 교회 안에 진리가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타협이 나중에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밥 먹다가 일어선 건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엄중하게 책망하고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 타협하면은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중에 이 낙타에게 천막을 빼앗긴 주인처럼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를 빼앗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대놓고 아주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혼을 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 율법이 있는데요. 율법 숫자를 다 세어보니까는 613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0개가 넘는 이

이 어마어마한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 본인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본인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교 율법을 강요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 죄와 율법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베드로가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복음의 진리를 확신했어요. 하지만 환상도 한두 번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확신이 점점점 약해지게 되었고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 안에 있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안디옥에서 사건이 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사건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이 교회 안에 있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그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실수하고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만, 할 때는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은혜 충만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또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놓치고,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라도 복음의 진리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자리를 율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 율법에 맞춰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천막 안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주인 행세 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율법이 들어와서 본인이 주인 행세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1분 1초도 단 1cm도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사람들이 나한테 압력을 주고 사람들이 나한테 강요해도 내가 굴복할 수 없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몸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돈은 빼앗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는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몸은 상하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털끝만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권세와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실 뿐만이 아니라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고 죽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100세 인생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과 세상과 우주의 모든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교회 안에 있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년 만에 바울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노란색 글씨로 동사 두 개를 표시를 했는데요. 보았다 그리고 알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두 동사는 지각 동사입니다.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 제시를 들었을 때 마치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본인들의 감각으로 직접 보고 알고 느끼는 것처럼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를 그들이 경험했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될때그 가운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말저말 많이 하고 거짓말 많이 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제1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 제시를 들었을 때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고 듣고 알았고 경험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될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시고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잠시라도 이 복음이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 바나바와 같은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요. 그냥 방심하다가 이 외식의 유혹이 되고 전부 다 줄줄이 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의하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쉬지 않고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될 때에 그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강하게 붙잡으시고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열매와 복음의 강력한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나며 복음의 역사하심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8장 찬송합니다.

0: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1: 방송 예배 지금까지 여수제일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2-3004번 여수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며,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 오셨습니다. 허충강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PD님.
0: 네, 귀하게 이렇게 한국의 방송 가족들과 만나셨는데요.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제가 탄생하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극동방송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1956년. 그리고 이제까지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 그리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극동방송에서 아직 수집받지 못한 놀라운 결과들이 또 많아요. 저도 극동방송을 자주 들으며 큰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극동방송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길 원하고 모든 직원들이 축복과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0: 할렐루야.
1: 네. 아멘.

0: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70주년을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 러시아 가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저희는 아내와 두 딸과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네 식구가 1991년
0: 네.
1: 9월 21일에
0: 네.
1: 에, 모스크바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횟수로 말하면 36년 차고
0: 네.
1: 올해 10월달이 우리 교회의 창립 35주년이 되는 겁니다.
0: 할렐루야.
1: 예, 예.
0: 네. 러시아가 그 당시는 구소련이었겠네요.
1: 네, 구소련이었고 네. 제가 갔을 때 그 당시 저보다 먼저 왔던 선교사님들이 세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주로 한국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가 귀국하셨고
0: 네.
1: 또 그 중에는 또 한 분은 소천하셨고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모스크바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하는 선교사고 또 가장 처음 간 선교사고 가장 고령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0: 네, 러시아의 선교 역사와 같이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동토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이 그쪽으로 가기를 결심하기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0: 음악 교사를 하시다가 뒤늦게 선교사가 되셨다고 하시는데요.
1: 네.
0: 어떻게 그 수많은 세계의 나라 가운데 러시아, 그 소련을 택하셨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합니다.
1: 예, 저는 선교사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저희 가족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0: 네.
1: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자기 가족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여고 음악교사 했을 때 결혼을
0: 네.
1: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미야 선교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주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었어요. 교회 성가대 지지하고 학교의 음악교사고 또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보고 그랬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 일을 보고 했는데 아내가 여보 돈도 싫어요. 세상에서 살 때는 것도 싫고 어렸을 때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소원한 것을 늘 기억하고 있는데 요새 마음이 아파요. 지키질 못해서 제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는가. 그 소원이 뭔가 했더니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은데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의 사모가 되길 원합니다.
0: 네.
1: 만약에 하나님이 뜻이면 제가 동구권의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0: 네.
1: 그렇게 소원을 했대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청소년 시절 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왔대요. 그리고 CCC에 소속돼서 CCC 활동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잘 사는 것도 싫으니까 목사 안수받고 선교사가 돼서 동구권으로 갑시다.
0: 네.
1: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음악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학교 음악실에서도 크리스천 스쿨이 아니었지만 아이들한테 끝날 때나 마칠 때 기도해주고 음악실이 나의 교구다 생각을 하고
0: 네,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1: 예, 예, 예. 그리고 또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기도만 하고 오면 나한테 부탁을 해요. 저는 성경적으로 그것을 거절했죠.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운한 곳이 있는데 결혼해서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그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소녀 시절에 잘못된 피상적인 소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종로를 타지 말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또 다른 쪽으로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면 되지 않는가.
0: 네.
1: 근데 아내의 기도가 너무나 영적이고 셌는지 제가 그만 치고 말았습니다. 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목사안수를 받았어요. 바로 90년 초에 그리고 91년 8월이 됐는데 18일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선언했어요. 개방. 그런데 구소련의 공산주의 보수주의자들이 이권 그리고 자기의 직위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반대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고르바초프를 크림의 별장에다 감금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았냐면 러시아의 제1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탱크를 몰고 백악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하얀 집 연방회의

0: 있어. 크렘린으로 가서 네. 공격을 안 했지만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네. 그래서 3일 만에 끝나요. 그런데 네. 3일 만에 끝나면서 그때 세계에 철의장막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보도가 네. 나왔을 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날이 3일 만에 끝내서 21일 날 끝났는데 23일쯤 됐을까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감당 못할 정도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1: 네.
0: 근데 그것은 뭐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그러는 건 아니고
1: 바로 이때구나.
0: 하나님께서 마음에 간 저한테 도전을 주시는데
1: 네.
0: 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니?
1: 할렐루야.
0: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강하게 들려와요. 제가 늘 좋아하던 찬송가였거든요. 말로만 피상적으로 감상적으로만 그 노래를 불렀지 한 번도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절이 생각나요.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할 수 있니? 근데 저는 이런 일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노래만 불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순종하지 않는 일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선교가 아닐까? 와이프가 나한테 그렇게 애원하던 선교가 아닐까? 그러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날을 아마 열 번도 더 불렀을 거예요. 이래서 네. 4절까지 눈물이 쏟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가겠어요.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곳이라도 주님의 뜻이면 아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1: 할렐루야.
0: 통역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기도에다가 집으로 달려왔어요. 아내한테 당신 지금도 가고 싶어? 한편으로는 아니 좀 생각해보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뛰어왔는데 아내가 가겠대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1: 네.
0: 그래도 괜찮아. 좋대요.
1: 네.
0: 왜냐하면 남자가 영적인 자존심이 있지. 영적인 자존심. 가면 못 온다. 그리고 갔어요. 지금 36년 차 됐잖아요.
1: 할렐루야.
0: 아직도 못 오고 있어요.
1: 네.
0: 그때 너무 길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1: 아이들이 어렸겠네요.
0: 네.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때
1: 네.
0: 갔었습니다.
1: 와. 그때 그 정말 그 얼어붙은 땅에 하나님만 믿고 두 분이 아이들과 함께 러시아로 들어가셨는데요. 가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말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고난의 세월도 좀 많았을 것 같고요.
0: 네.
1: 몇 가지 좀 간증을 우리 네.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좀 나눠주신다면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딸들이 가자마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러시아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1: 네.
0: 물론 선교 재정이 충분했다면 외국인 학교에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형편이 안 됐거든요. 보냈는데 아이들이 친구 아이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던지져서 어느 나라에서
1: 네.
0: 왔지 그런 농담도
1: 말도 안 통하고
0: 말도 못하니까
1: 네.
0: 애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1: 네.
0: 겨울에 화장실도 못 찾아요. 글자가 뭔지 몰라서 작은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참지 못하고 오줌을 싸서
1: 네.
0: 교실에서 줄줄 흐르고
1: 네.
0: 담임선생님 연락받고
1: 네.
0: 엄마가 울면서 뛰어갔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또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해요.
1: 네.
0: 어느 나라에서 왔다고
1: 네.
0: 눈이 가름한 애들이라고.
1: 네, 그 당시에 뭐 외국인들이 많이 없었을
0: 네,
1: 테니까.
0: 네, 네. 애들이 울면서 통곡을 하고 아직까지도
1: 네.
0: 이제 성인이 돼서도 그 아픔을 잊지 못해요.
1: 네.
0: 그리고 큰아이는 고3이 돼서 엄마, 아빠 곁을 떠나야 되는데 지하철에 나갔다가 군인들 공수부대 군인들이 많이 그날따라 남았어요. 애 머리 세상 말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고 갈 정도로
1: 네.
0: 너 이렇게 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도 못 사는데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1: 저런 예.
0: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고
1: 네.
0: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1995년 제가 아내하고 차 타고 선교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깡패들을 만났어요.
1: 네.
0: 이제 고물차 타고 200만 원짜리 고물차 타고 앞에 가니까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은 노란 번호판을 줬어요.
1: 네.
0: 러시아 사람들은 하얀 번호판이에요. 그 외국인은 표적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다 하얀 번호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외국인이거든요. 빨리 안 비켜 탁 앞으로 와서 저를 갈아먹더군요. 그러더니 내리는 거예요. 고속도로 중간에서. 근데 저도 이렇게 체구는 작지만 제가 아주 대학 다닐 때 태권도 부장이었었습니다. 태권도 3단.

0: 그래서 말이라도 해보려고 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저를 꽉 잡더니 목사님 가만히 있으세요. 대항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올 때 뭘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총이나 가릴 수 있어요. 저
1: 네.
0: 그래서 기다리고 있더니 오더니 문 열더니 구두발로 저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
0: 많이 맞았어요.
1: 네.
0: 그냥 나가서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그 차 안에 또 깡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렇게 맞고 돌아갔어요. 선교사에 갔더니 다들 놀라군요. 피투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한 달 동안 아파서 고생했어요. 아내가 괜찮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내에게 적당히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유단자인데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그리고 한 달 동안 잘 때 고통 때문에 끙끙대면서 잘 참았는데 또 났어요. 근데 바로 2000년도에 큰 테러를 당했습니다.
1: 네.
0: 거기 증인들도 있는데 제가 크렘린 밑에 지하철에 나갔어요. 그랬는데 스킨헤드라고 하죠. 빡빡한 깡패들. 걔네들이 제가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튀어와서 병 같은 걸로 돌 같은 걸로 제 머리를 쳤어요.
1: 네.
0: 그런데 저는 기차가 들어오는데 감사하게도 앞으로 쓰러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1: 네.
0: 아마 하나님께서 운동신경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네 명이 저를 그냥 막 주먹으로 치고 짓밟고 기절한 거를 그렇게 때렸다고 그래요. 저는 기절했으니까 모르죠. 나중에 그들이 말해줬습니다. 경찰도 오고 간호사도 오고 의사도 오고 플랫폼에다 뉘어놓고 치료하고 했어요.
1: 네.
0: 집으로 그들이 데려다줘서 집으로 왔어요. 피투성이 돼가지고. 근데 아내와 두 딸이 저를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1: 네.
0: 금요일날 저녁에 교회로 갔어요. 막 울부짖어요. 저는 괜찮아요. 주님 저는 괜찮아요. 그러나 아내와 두 딸들이 저렇게 충격받는 거 보니까 못 참겠어요. 주님.
1: 네.
0: 왜냐하면 저 태권도 하면서 많이 대련해서 때리고 맞고 싸웠기 때문에 네. 안 무서워요 그런 게. 근데 큰딸이 욕할 줄 모르는 큰딸이 저한테 달려와서 아빠 우리 아빠를 또 때려서 나쁜 놈들 우리가 너희들 예수 믿고 군받으려고 했는데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작은 딸은 좀 소심해가지고 말 못하고 울면서 피아노에 앉아서 그 피아노에서 피아노를 쳐요. 그 피아노 성과를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해요. 큰딸이 동생이 피아노 친 데 가서 노래를 해요. People need the Lord.
1: 네.
0: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매일 스치는 사람들.
1: 네.
0: 그들은 뭘 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재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뛰어와서 아빠를 부둥켜 안고 두려워 울어요.
1: 네.
0: 저도 두 딸 안고서 얘들아 울지 마.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야. 고난이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기를 믿어. 아빠는 이 아이들이 아빠는 맨날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울지 않고 맨날 합력해서 손을 이룬다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만 해. 그리고 소리를 울었어요.
1: 네. 아니, 우리 선교사님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또 가족들도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나왔는데 그 러시아 그 영혼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겠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0: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1: 네.
0: 참 하나님이 또 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착하고 또 믿음으로 잘 자라는 성도를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 말로 설교하고 예배 드린 지가 한 20년
1: 네.
0: 정도 된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 한국 사람은 저와 저 아내밖에 없어요.
1: 네.
0: 다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1: 네.
0: 그런 교회를 운영하면서 러시아 말로 한국말로 세례주는 것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1: 네.
0: 러시아 말로 세례주고 유아 세례주고 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모습
1: 네.
0: 그들이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그들이 유색인종주의자 아닙니까? 그들 중에 택한 백성들 참 헌신된 사람들이
1: 할렐루야.
0: 많이 나와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딸들도 고난을 당하고 저희도 그렇게 고난을 당한 중에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1: 아멘.
0: 그 말씀이 늘 마음에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두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빠 엄마 대학만큼은 꼭 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초등학교 다 나왔잖아요. 중고등학교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알아보니까 그게 논술 시험을 봐야 된대요. 이 아이들한테 너무나 미안해요. 통곡을 하면서 나는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할 때 엄마 아빠처럼 돈 없는 목사님 가난한 선교사한테 시집 안 갈 거야. 나는 아주 돈 많은 장로님하고

0: 보내갖고 가난한 목사님 성교사를 좀 많이 도울 거야. 좋은 대학부터도 못 보내주네.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네. 근데 한국에 못 오니까 아이들이 자기네 힘으로 미국 대학에 어플리케이션을 보내고 또 거기서 요청하는 시험을 봤는데 기독교 좋은 대학 다 붙었어요. 아이들이.
1: 할렐루야.
0: 뭐 고든 대학, 바이올라, 휘튼 대학 다 붙었는데 아빠 저 휘튼 대학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미안하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 우리는 등록금 못해줘. 아이들이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무디 대학 가고 무디 갈리지하고 또 에즈베리 대학에 지원서를 냈는데 큰딸은 무디 대학을 4년 무료 그리고 또 대학원까지도 무료로 다
1: 할렐루야.
0: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작은 딸이 대학을 가는데 에즈베리에 합격했는데 또 돈이 없어서 못 보내요. 그런데 에즈베리에서 특별한 장학금이 있는데 여기에 도전해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딸이 몇 개 에세지를 써서 보냈어요. 연락이 와나요. 우리 함께 많이 기도했어요. 밤에 자는데 작은 딸 방에서 큰 소리로 비명소리가 들려요. 놀라서 뛰어들어가 봤더니 합격을 축하합니다.
1: 할렐루야.
0: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1년에 한 명 주는 외국인 장학생에
1: 네.
0: 합격했습니다. 4년 학비 무료, 4년 기숙사비 무료, 4년 식비 무료. 애들하고 손잡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애들의 장래를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가 계속 남아서 여기서 진매를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 축복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스캔 애들한테 동네 깜부 애들한테 마구 폭행을 하겠는데 그 상처를 누가 치유할 수 있겠어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애들이 미국 대학 대학원을 주님의 은혜로 다 졸업하고 미국 형제들 만나서 잘 결혼하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1: 할렐루야.
0: 가끔마다 미국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두 딸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엄마 가까이서 효도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자식이 주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 거 그게 가장 큰 효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 너무 귀엽고 다 성인이 됐지만
1: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1: 와, 이렇게 러시아의 영혼들을 위해서 두 분께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사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두 자녀를 행복하게 키워주시고 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옆에서 우리 사모님 이미아 선교사님 눈물 닦고 계시는데 얼마나 정말 러시아에서 어려운 세월을 보내셨을까. 하지만 천국에 제가 보기엔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0: 예, 예.
1: 지금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오셔서
0: 예.
1: 병도 치료받으시고
0: 예.
1: 여러 가지 일을 보고 계시는데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0: 네네.
1: 러시아 찬송가를 지금 만들고 계시네요.
0: 네. 저는 1995년에 처음으로 복음성가 151곡을 앵커 프로그램으로 찍어갖고 복음성가 집을 냈어요. 좀 유치한 것이지만 그걸 내서 구소련 한인 선교사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임원들이 그거 출판해서 많이 보급을 했는데 그런 이유로 1999년에 구소련 한인 선교사에서 저를 찬송가 편찬 위원장으로 위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찬송가 편찬 위원장이 돼가지고 사명을 받았으니까 저와 함께 세 사람의 찬송가 편찬 위원 넷이서 찬송가를 말리려고 수고를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안 돼요. 왜냐면 세 분들은 전공이 달라요. 지휘나 성악이고 저는 작곡. 이기 때문에 작곡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세 분들은 주날레 프로그램 다루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길 결심해서 5년 넘게 361곡의 찬송가를 선곡해서 가사 잘못된 걸 수정하고 제가 4부 악보로 주날레 뮤지컬 프로그램으로 361곡의 4부 악보를 다 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인 선교사회에 무상으로 기증을 했어요. 저는 출판할 재정적인 능력이었기 때문에 보냈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제 보급이 돼서 여태까지 왔는데 저게 정보가 필요해졌어요. 저는 너무 지쳐갖고 안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또 해주세요 부탁을 해요. 그래서 70여 곡에 그때 들어가지 않았던 좋은 찬송가 한국 찬송가에는 있지만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제가 직접 번역할 건 번역하고 4부 악보가 없는 건 제가 4부를 직접 편곡하고
1: 네.
0: 또 이번에 제가 겸손하게 제가 작곡한 건 과거에 넣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두 곡이 제가 작곡한 것도 넣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70여 곡을 정보해서 이번 주에 인쇄소에 다 넘겨줍니다. 이거 잘 나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 네.
0: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0: 하고 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모든 권역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애를 받고 러시아 교회 음악에 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멘.
0: 뭐 후원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 방송 가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러시아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뭐 점심 한 끼 또 커피 한 잔 아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실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선교사님 연락처 하나 알려주시면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
0: 한국에 들어왔을 때만 사용한 건데 010-2565-2892입니다. 네. 010-2565-2892.
1: 네.
0: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 좋은 곳에서 초청이 와요. 당신 이제 선교사 그만해도 된다. 들어와라. 함께 일하자.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회의를 했어요. 우리 집 들어가지 않겠니? 들어가고 싶지 않니? 다 들어가고 싶어 하다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 마지막에 같이 얘기했어요. 내 두 딸도 아빠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지금 간다면 아예 오지 않은 게 더 낫을 것 같아.
1: 네.
0: 여기 성도들 어떻게 두고 가라는 거야? 아내도 고생이 되지만 아니야 아직 남아있을래. 전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또 제가 남아있자 그래도 나중에 무슨 구박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좋다 우리 남아있자.
1: 네.
0: 그래서 여태까지 못 오고 남아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정말 이 허춘강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러시아 영혼들이 또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메신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예. 방송 들으시고 아 우리 허춘강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역 돕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알려드린 전화번호로 연락하셔도 좋고요. 극동방송으로 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하시는 일이 위대하시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허춘강 이미화 선교사님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나눠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0: 네네네. 찬송가 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아멘. 큰 은혜가 되고 러시아 교회막이 큰 발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그리고 찬송과의 복음송가를 합쳐서 합본을 만들었는데 726곡으로 만들었어요. 2017년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19년에 곡의 95곡을 더 증보해서 네 번째로 좋은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저는 사실 행정적으로는 은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오냐 하면 그쪽에는 군사작전이 있잖아요.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어려운데 성도들 다 놔두고 그냥 올 수 없어요. 선교지는 목자가 부족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군사작전이 빨리 다 끝나게 되기를 네.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경제 질리도 있고 뭐 요즘 미국 이란과의 전쟁도 있고 기도 빨리 끝나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나 맘 놓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1: 아멘.
0: 또 제가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모스크바 미르 교회라고 그래요.
1: 네.
0: 제르코프 미르. 근데 미르는 뭐냐 하면 세계란 뜻도 있고 평화 라는 뜻이 있어요. 그 평화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아 우리 교회 이름은 예수님의 미르다 해서 교회 이름이 미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 권위를 다 이양해주고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후임자를 많이 인터뷰해봤지만 뭐 다 불합격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떠날 걸 생각하고 엑짓 플랜으로 사역자들 많이 세웠지만 일하다 보면 사역자들이 수평이동도 하고 또 어디론가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헌신되고 충성된 러시아 현지인 목회자가 있다면 후임자로 추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자립할 수 있는 현지인의 조직된 교회입니다.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한 텀 정도 4, 5년 정도 더 일하고 현지인들에게 물려줘도

0: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교단에 관계없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된 한국 선교사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기대해 주세요.
1: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0: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네, 로마서 참 이상해요, 비디님. 내가 축복의 말씀 여기 있어서 로마서 10장 15절을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이 로마서 말씀대로 정말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는 두 분 선교사님 만나 뵈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 두 분의 건강과 두 분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분의 사역에 늘 보내는 선교사로 또 동참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PD님.
1: 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스크바 미르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러시아 선교사님이신 허충강 이미화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평소에 늘 부르던 찬송가에 익숙한 가사가 특별히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부르다가 이 가사에서 마음이 울컥하는 감동을 받았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예, 늘 부르던 내용이었지만 이날은 특별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죄를 기꺼이 짊어지시며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너무나 좋으신 주님을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똑바로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찬양을 통해 좋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시간 어디서 무엇하시며 방송 듣고 계실까 늘 궁금한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메시지로 소통하실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0711님, 아들이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다가 오늘 복귀합니다. 남은 군 생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너무 좋은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이 아드님을 향한 어머님의 기도가 될 것 같네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7541님, 예배 가려고 준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이루실 주님을 믿으며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잘 다녀오시고요. 0711님의 신청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꿈이 있는 자유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네, 꽃들도 박신아 콰이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2483님, 오늘도 광양 날씨가 많이 더워요. 폭염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래도 입추를 지나면서 더위가 한풀 꺾인 것은 같은데 더위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9389님, 큰아들 찬호가 대전에서 있는 수련회에 갔는데요. 대형규모 집회라서 걱정도 많았는데 교회 선생님들도 잘 지도해 주시고 무사히 잘 다녀오는 것 같아요. 무더위 폭염에 고생해 주시는 선생님들, 친구들, 학생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포천 송우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파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수련회에 떠나는 우리 학생들도 참 기특하고요. 또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시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고요.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6479님께서 이 찬양 신청하셨어요. 비 준비하시니 심형진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새 하늘 편지 오늘 순서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으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러브의 목소리로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악해 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악해 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위축 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새벽에 예배드리러 가다 보면 환경 미화 일을 하시는 분들과 마주치곤 합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면요, 교회를 향한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20년 넘게 환경 미화원으로 일한 캐나다의 시몽 파레프 파르가 쓴 쓰레기 환경 미화원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매일 쓰레기에 둘러싸여 삽니다. 그런 나를 일부의 사람들은 마치 쓰레기처럼 여기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괴념치 않습니다. 나와 나의 동료들이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서 쓰레기를 현대 소비사회의 오점으로 표현하고요,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일이 이 도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하는 일, 그 가치를 이해하며 귀하게 여기고 주께 하듯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귀히 여김받게 될 겁니다. 한홍재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오지은님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오늘의 워십 앨범 중에서 나의 갈길 다가도록.

여러분은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연은요. 네, 오늘이 서머 스페셜로는 끝날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규 방송으로 함께할 텐데 서머 스페셜 마지막 사연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때요? 뭔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죠? 4760님 사연입니다. 친정 엄마 전도를 위해 2주 동안 이천에서 천안으로 예배드리러 왔어요. 오늘 엄마는 등록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엄마를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엄마가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만 행복을 느끼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합니다. 네, 4760님 사연인데요. 네, 여러분 어때요?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십니까?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시네. 네, 이런 표현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살지 않으세요? 네, 이런 표현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20살 되는 무렵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신앙생활을. 근데 그때 형제님, 그래서 누구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느껴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정말 얼마나 막 새 힘이 솟고 그랬는지 몰라요. 만일 어느새 이런 언어가 낯설게 들리신다면 다시 한번 뭐 회복하면 되죠. 그래서 그리고 내 입에서도 멀리 떠나 있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내 입에 가까이 하자고요. 지금 4760님 사연 보면서 그 생각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친정엄마 전도를 위해서 2주 동안 이천에서 천안으로 지금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와, 할렐루야, 오늘 엄마가 등록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엄마를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마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이 사연의 내용을 보면서 그때 그랬지, 맞아, 나도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점점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엄마가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만 행복을 느끼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체험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네, 세상에서 그런 감동, 그런 감정 전혀 느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평안함, 세상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니까 엄마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아는 이들의 어떤 권리? 아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4760님,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머니 축복합니다. 극동방송도 가까이 하시고요. 믿음도 날로날로 커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평안함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어디 있든지 주의 은혜와 사랑과 안위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 텐데요. 먼저 4760님 신청곡 하나님의 부르심 피아오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고요. 이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손경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아침 이슬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너무 작을 뿐더러 양도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후두둑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내리는 비는 금세 눈에 띄죠. 세상살이도 이와 같은 듯합니다. 소박하고 착한 이들의 작은 행실은 아침 이슬과 같아서 쉬 외면당하곤 하죠. 아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 가녀린 이슬방울이 빗줄기에 씨앗이 된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소리엘의 성도여 다 함께 찬양 함께 듣고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은 오늘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참 좋은 내 친구 정규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우리는 쥐 어린이 방송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진행하는 마지막 방송이에요. 즐겁고 신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다 보니 무더운 여름도 우리 친구들의 방학도 훌쩍 지나가 버렸지요. 광복절 대체 휴일로 쉬게 되는 내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이 끝난다는 생각에 많이 아쉽겠지만 열심히 쉬고 열심히 놀았던 그 열정으로 이 학기도 힘낼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Now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Now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지금 들었던 찬양은 영어 제목의 찬양이네요. 우리 친구들, Now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나요?
1: 전도사님, 그건 너무 쉽잖아요.
0: 이렇게 말하는 우리 친구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Now는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사연이 있어서 오늘 첫 곡 Now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소개할게요. 2739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2주에 걸쳐 영화부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교사인 제가 더 은혜 받았습니다. 전도협회 Now 찬양 너무 좋습니다. 와, 사연을 들어보니 2739번 청취자께서는 영화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보통 교회 영화부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부터 2살, 3살 정도의 어린이가 함께 예배드리지요. 아직 말하는 것도, 걷는 것도, 손가락을 펴는 것도 어색한 영화부 친구들일 텐데 그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니 정말 정말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함께하는 기쁨을 가르치느라 우리 2739번 청취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귀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쯤이면 대부분의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와 같은 여러 가지 여름 사역을 마쳤을 거예요.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성경학교나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게임과 찬양,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배우는 신나고 즐거운 여름을 보냈지요. 정말 잘했어요. 또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셨던 모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첫 곡으로 들었던 나우는 어린이 전도협회 여름 성경학교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에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세리장 삭개오, 섬김의 사람 바나바, 나눔의 사람 다비다, 복음을 전한 안드레. 그래요. 이렇게 찬양을 통해 만나본 사람들 외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Now, 바로 그 즉시 변화된답니다. 새롭게 되지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 여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나요? 저도 찬양 속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으로 살겠어요.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Now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N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나우 찬양과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고신 측에 바로 지금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어린이 CCM 찬양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코너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른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내일 있는 대체 휴일도 의미있게 잘 보내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2학기를 멋지게 시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사케오의 고백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Praise Praise with Chinyu. Isaiah chapter 43 verse 19,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way in the wilderness, in streams in the wasteland.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아멘. 해피 로드스 데이 에브리원.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in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진희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m very happy and glad that you are back again everyone. Woohoo! 때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간이 메마르고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죠. But God sees possibilities where we see impossibilities. 그러나 우리가 불가능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요. Today God speaks a beautiful word of hope to us through Isaiah 43:19.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9절을 통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해.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Amen. What a powerful promise. 얼마나 힘이 되는 약속입니까? God does not simply tell us to find a way. He promises to make a way.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찾아보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길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Even when the ground beneath us feels dry, God can cause a river of grace to flow.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땅처럼 느껴질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Perhaps today we do not need to understand everything God is doing. We simply need to trust that He is still at work.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하고 계시는 새 일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All right,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today,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 당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향을 떠나 포로 생활을 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길을 만드셨고 다시 새 길을 만드실 수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The same God who made a path through the Red Sea now promised, "I am doing a new thing."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But God is not limited to yesterday's miracles. He can create a new path where we see no road at all.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의 기적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아무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주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요. So when we find ourselves in a wilderness season, let us not lose hope.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광야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일 수는 있지만 그곳이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며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생명을 피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He's a good God, everyone.

아멘.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꼭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doing a new thing. Sometimes we cannot see the road ahead, but that does not mean God has stopped working, right? 때로는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메마른 사막에서도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새로운 계절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The God who faithfully led us yesterday is already present in our tomorrow. 어제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이미 우리의 내일에도 먼저가 계신다는 그 사실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또 그 길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Our wilderness is not the end of the story. 우리의 광야가 이 광야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God is still writing, still leading, and still making a way.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time with me. Until we meet us again, everyone, please remember God is a good God. He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And he loves you so much. I love you too, everyone. Jeannie Yu였습니다. Bye. Thank you.

안녕하세요. 찬양향기 윤선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가장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은 시간과 공간, 조건과 상황이 전혀 관계가 없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은 과분한 은혜를 받아 과분한 직분을 감당하다가 후에 과분한 소명까지 이루게 되는 은혜의 여정이 되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의 향기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의 첫 곡은 유은성 씨가 노래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은 단순한 율법이나 역사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인데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은 지식 부족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의 씨앗이고요. 구원의 계획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모든 역사가 십자가를 향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찾는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구현모 씨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이어서 리컬러의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들으셨습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 내면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졌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며 율법의 목적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보여줍니다. 은혜는 그 깨달음 위에 다가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회복시키고요. 율법은 우리를 꺾지만 은혜는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이며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는 능력인데요. 내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은혜는 나를 바로 잡아줍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어서 러빈과 범키의 곁 함께 들으셨습니다. 꽃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일부러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기쁨을 주는데요. 보기에 예뻐서도 그렇지만 꽃의 진짜 매력은 꽃의 향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렇듯 사람도 분명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꽃같이 향기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중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향기의 소유자일 텐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는요, 우리 모두 어느 곳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는 여기서에만 인사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러브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어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0: 여러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컵을 하나 바로 씻는 건 금방입니다. 하지만 싱크대에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 설거지가 곧 큰일이 됩니다. 옷 한 벌 정리하는 것도 그렇죠. 조금 이따 하지 뭐 하고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렇게 가벼운 일이 미루는 동안 더 무거워지는 법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혹시 그렇게 쌓아두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해야 할 말, 먼저 건네야 할 사과 한마디, 다시 시작해야 할 기도, 또 마음에는 주셨지만 밀어왔던 작은 순종들. 내일의 무거움으로 남기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해보면 어떨까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플리워십의 내가 살아갈 이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미루는 이유는 참 다양하죠. 귀찮아서 일 때도 있고요. 정말 뭐 몸이 아프고 정말 힘들어서이기도 하고, 또는 너무 잘하고 싶어서 오히려 시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있다가 시간이 좀 나면 기도해야지,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차분해지면 말씀을 읽어야지, 조금 더 준비되면 뭔가 전도를 시작해야지, 헌금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시작할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내일의 나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한 걸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벳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버플로우의 내 맘의 주여, 또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만 의지해요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마음이 더 좋아지면이 아니라 오늘, 모든 것이 준비되면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마음을 오래 미뤄두지 않는 것, 오늘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좋은 씨앗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클래식 콰이어의 구주여 광풍이 불어였습니다. 우리가 미뤄둔 일에는 이상하게 마음의 이자가 붙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거든요. 사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 집안일 빨리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다시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미뤄둔 시간이 더 큰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말 큰일이 아니라면 작은 일들, 방금 마신 물컵 하나, 설거지하는 거, 그리고 연락해야 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그리고 긴 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다면 지금 당장 짧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 한 번, 네, 내일의 나에게 또 넘겨주지 않고 오늘 해봅시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이고은의 시편 139편, 그리고 크로스로즈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메들리 찬양이 이어지고요. 조수아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까지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 손영진의 신실하신 하나님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0: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수요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여덟 번째 이야기 슬퍼할 수 없었던 남자 에스겔. 오늘 드라마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삶 속에서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중 가장 위대한 시험은 성경의 에스겔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은 종종 특별한 삶을 살고 특별한 위업을 달성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에게서 바로 그 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된 시기에 히브리 민족의 성직자로서 활동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죄를 벌하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정복자를 활용했습니다.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고향에서 쫓겨나기 이틀 전의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에스겔이 그 일을 되새기며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입니다. 바벨론의 관료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1: 자자자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모두 잘 들어라. 중요한 명령을 전하기 위해 각 집안의 가장들을 불러모았다. 호명되는 자는 이틀 내로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가라.
2: 아이고, 어떡하니? 어떻게 되는 거야?
1: 야, 조용히 해!
3: 자기 이름이 불리면 당장 성전에서 나가라. 떠들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집으로 돌아가서 떠날 준비를 해라. 가족을 데려가도 좋고 원한다면 재물과 짐을 챙겨가도 좋다. 하지만 명심해라. 짐을 실은 가축이 죽으면 그 짐을 직접 옮기거나 버려야 한다는 걸 말이다. 50세 이상인 자나 절름발이, 환자, 부상자, 임산부는 갈 수 없다. 바벨론까지는 길이 멀고 태양도 뜨거울 것이다. 중도에 포기할 것 같은 사람은 아예 떠나지 말아라. 음식은 마음껏 가져가도 좋다. 대신 중앙의 수레에 담아두고 매일 조금씩 나눠주겠다. 벤자민, 엘리야, 엘람, 여로보암, 야곱, 요람.
4: 그날 도시의 남자들은 특별한 공지사항을 듣기 위해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틀 후면 우린 짐승처럼 무리지어서 낯선 땅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노예. 그렇습니다. 우린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야기는 수도 없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자신이 그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인만 다른

0: 뿐 너의 식물인 것은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민족은 그동안 수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복종과 죄악을 멀리하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죄를 멀리했다면 이러한 고난은 피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땅, 우리의 유산, 우리의 자존심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돈 같은 것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허된 현실을 가져왔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처벌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 여보, 여기 있었군.
1: 당신 꼭 세상의 모든 짐을 다진 사람처럼 보이네요. 왜 그렇게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봐요.
0: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요. 그동안 우리가 노예로 끌려간다는 소문이 계속 있었지만 난 당신만큼은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했어. 하지만 이틀 후에 당신은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게 될 것이요. 일단 생필품만 간단히 챙기고 준비를 서두르시오. 바벨론까지 몇 주는 좋게 걸릴 테니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거요. 당신과 아들은 어서 빵을 구우시오. 치즈와 무화과 빵, 기름, 건어물 같이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음식들을 챙기시오. 움직일 수 있는 가축은 모두 데려가야겠소. 그러면 가는 길에 먹을 수도 있을 거요. 이 여정은 비탄으로 가득할 것이 분명하니 기도로 준비하길 바라겠소.
1: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전은요? 다시 돌아올 수는 있는 건가요?
0: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오.
1: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여자예요. 당신을 위해서 용기를 내겠어요.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절대로 방해는 되지 않을 거예요.
0: 한때는 당신이 여기에 머무르길 바랬었어. 하지만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라 우리가 헤어지지 않을 거란 사실에 기뻤다오. 당신을 남기고 떠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 당신이 곁에 없었다면 나는 동족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지 못했을 거요.
1: 어서 오세요. 들어와서 저희 남편 옆에 앉으세요. 제가 마실 것을 가져올게요.
2: 에스겔,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을 용서해 주게.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일에 대한 자네 생각을 꼭 들어보고 싶었네.
0: 야엘, 엘닷, 야킨, 내 형제들이여, 와서 앉게. 자네들 질문에 답해주겠네.
2: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네. 자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0: 명단에 올려진 이름을 한번 잘 생각해보게. 상점 주인, 숙련된 노동자, 소매상, 학자, 귀족, 왕족 등 반란을 선도할 만한 사람들이 모두 불리지 않았는가?
2: 그러면 예루살렘은 목동 없는 양떼들의 도시가 될 것이네. 우리의 소중한 도시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0: 몇몇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지. 슬프지만 다른 사람들은 머뭇거릴 것이고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지혜를 빨리 배우게 해달라고 자네들이 기도를 해줘야 할 것세.
2: 이쯤 하면 자네도 충분한 대답을 해준 것 같군. 우리도 이틀 동안 할 일이 산더미 같으니 이만 일어나겠네. 아, 그 전에 이거 하나만 대답해 주게. 가진 돈을 모두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나?
0: 대체 왜 그런단 말인가? 자네들 돈을 받아줄 사람이라도 있는가? 그 돈으로 여행에 쓸 음식과 가축이나 사는 게 좋을 걸세.
2: 금과 은은 만고불변의 가치가 있지. 그 정도는 가져가야 하지 않겠나?
0: 그런 건 무거울

0: 뿐만 아니라 경비병이나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위험이 큰 물건이라네. 게다가 먹을 수도 없지 않은가. 자네들은 지금 아주 길고 험난한 여행을 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1: 하지만 모든 것을 두고 떠날 수는 없지 않은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걸세.
0: 자네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 같군. 나의 경고와 오늘 아침 있었던 경비병의 지시사항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게. 저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출발 날짜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 대부분 자기 재산을 전부 챙겨 나온 듯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깐 외출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옷조차 갈아입지 않고 왔다군요. 다들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것일까요? 25명씩 밧줄에 묶이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제서야 상황을 알아차리고 놀라는 듯 했습니다. 물건을 실은 마차는 길거리에 내버려졌습니다. 경비병들은 채찍을 휘둘렀고 사람들은 소리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많은 채찍질을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 3주가 지나자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2: 내가 경고했지?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냐? 반항하는 자는 그 벌로 죽게 될 거라고 얘기했다. 그 유대놈을 데려와라. 모두들 똑똑히 봐라.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단지 사실을 말할 뿐이다.
0: 처형이 있은 뒤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마지막 비명소리가 들린 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우리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좌절과 슬픔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만 죽어도 그날은 축복받은 날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묻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훌륭한 인생을 지냈던 사람들도 시체의 신발을 훔치는 야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3: 에스겔! 에스겔! 잠깐만! 에스겔 친구야! 아이고, 정말 오랜만이군. 그래.
4: 그래 야엘.
3: 자네 어떻게 지내는가?
4: 그래 우리 부부는 잘 지내고 있네. 그래, 자네 가족 얘기 좀 해보게.
3: 아주 좋아. 땅 주인이 우리에게 농사를 허락한 뒤로는 아주 성공적이야. 땅이 비옥해서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거든.
4: 그래.
3: 우리 동포들이 여기서 지난 10년간 고생을 많이 했지. 물론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때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다들 잘 지내고 있다네.
4: 나는 우리가 너무 번영하지 않기를 기도한다네. 그랬다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테니까 말이야. 나는...
3: 아직 용건만 빨리 말하겠네. 일이 바빠서 말이야. 내 딸이 다음 달 초에 결혼을 하는데 자네가 의식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요람의 아들인 베냐민이 곧 13살이 된다네. 그리고 야인의 아내 바나가 어제 아들을 낳았지. 일주일 내로 할례를 받게 될 걸세. 미안하지만 나 먼저 가봐야겠네.
1: 자세한 건 내일 다시 얘기하세요.
2: 아, 그래, 평안히 있기.

0: 바라네. 아, 그럼 내일 만나도록 하세.
1: 어, 자네도 평안하길 바라네. 하, 이렇게 먼 데가 정말 미안하네. 얼른 황소를 사가해서 말이야.
0: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빌해.
2: 우리는 추방당한 노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사업 수완이 뛰어났고 우리에게 소작농이나 목동, 상인과 같은 일을 허가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를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서 범죄나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방지했습니다. 이는 성직자가 함께 사는 작은 마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서서히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겉에 드러나는 모습은 말 잘 듣고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들은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듣기 때문에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운명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저 기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3: 어서와요, 여보. 뜨거운 물을 준비해뒀어요. 목욕을 시켜줄게요. 걱정거리는 모두 잊어버려요.
2: 당신은 내 인생의 기쁨이요. 당신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오. 부드러운 곱슬 머리와 갸름한 얼굴, 긴 속눈썹과 아름다운 눈, 그리고 나를 보살필 때 들리는 당신의 목소리는 내겐 완벽한 즐거움이지. 매일 밤 당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내게 큰 힘이 된다오.
3: 당신도 내겐 특별한 남자예요. 내게 위안을 주거든요. 당신 발에 안겨있으면 저는 안락함과 사랑을 느껴요.
2: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시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당신은 인간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도록 죄악을 숨길 수 있는 어둠이나 그림자는 없으며 인간은 심판을 받기 위해 당신 앞에 서야 합니다. 당신의 민족은 많은 죄를 지었고.
4: 잘 들어라, 사람의 아들아. 너에게 해줄 얘기가 많구나. 내 말을 받아줬고 이날을 기억해라. 반항하는 자들에게 우화를 들려주어라. 나의 심판을 받은 내 백성들에게 말이다. 너에게 들려주었던 우화의 의미를 알려주겠다. 너희의 소중한 도시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도륙당했으며 성전은 폐허가 되었다.
5: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4: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용서는 없을 것이다. 나는 사람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내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해라.
5: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많이 인내하셨습니다.
4: 이것이 너와 내가 돌보는 이들에게 징표가 될 것이다. 오늘 밤 너의 기쁨인 아내를 데려가겠다. 이는 내 말이 진리임을 잊지 않게 해줄 것이다. 너는 슬퍼해서도 안 되며 어느 누구에게도 슬픔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눈물도 흘리지 말아야 한다. 한숨을 쉴 때도 소리를 내지 말아라.
2: 저는 집을 뛰쳐나와서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그 고통은 제가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공포, 수치심, 외로움, 이기심, 비통, 수많은 감정들이 한순간에 몰려왔고

0: 제 안에서 복잡하게 뒤섞여 들끓었습니다. 전 그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동안 겪은 고난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까? 주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해가 떴지만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명령하셨고 전 그대로 따랐습니다.
1: 모두 이리 오시오.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시오.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예루살렘은 유혈이 낭자한 도시가 됐고 도시는 비통으로 가득하다. 너희들의 불결함 때문에 너희는 나의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 성전은 더럽혀졌고 폐허가 되었다. 아침에 다시 오면 주님의 말씀을 더 전해주겠소.
2: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귀담아 들어야 돼.
3: 예루살렘 순종하시겠소. 아침에 우리 다시 모입시다.

0: 여보, 오늘은 일찍 왔네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1: 내 사랑, 난 오늘 당신 곁에 있고 싶소. 오늘 저녁은 함께 보냅시다.
0: 난 할 일이 많아요. 당신 저녁도 부지런히 챙겨야 하고요.
1: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요. 내 옆에 와서 앉으시오.
0: 당신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가서 먹을 것 좀 준비할게요.
1: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리 와서 내 옆에 좀 앉으시오.
0: 그래요. 그럼 이 물병만 가져다 놓고 올게요.
1: 안 돼, 안 돼. 하나님, 제발. 제발 몇 시간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 오, 나의 사랑, 나의 보물. 하나님,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위해 울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여인은 당신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2: 내가 오늘 아침 너에게 힘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시험이 끝난 후에 넌 다시는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이다. 불타는 도시에서 도망친 자가 와서 그의 입으로 소식을 전하기까지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1: 그날 밤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아내를 일으켜서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녀의 옷을 벗기고 몸을 씻겨주며 계속해서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 잠을 위한 옷을 입히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돌보았던 것처럼 제 손으로 직접 그녀를 돌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아서 머리카락을 어루만지고 평화로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녀 옆을 지켰습니다. 저의 심장은 부서지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뜬 후 종이로 아내의 얼굴을 덮고 깨끗한 순백의 아마포로 몸을 감쌌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둘만 있기를 바랬습니다.

0: 에스겔, 지금 도시에 대소동이 벌어졌네. 대체 자네가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동족들이 죽을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1: 나의 아내가 죽은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것이네.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셨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자네들은 내가 한 것처럼 해야 하네. 슬퍼해서도 안 되고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네. 그러면 그분께서 주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네.
0: 너무나 어려운 일이야.
1: 자네들도 나처럼 해야 하네. 지금 나의 아내는 죽어 있지만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거나 애도하지 않고 있다네. 나는 주님의 명에 따를 것세.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복종할 거란 말이네.
2: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앞으로 닥쳐올 심판에 대해 자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의지로는 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신성함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 잃은 죄인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뒤 그 양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탕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는 죄에 빠져 방황하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달려나가 아들을 환영했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왔을 때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여덟 번째 이야기 슬퍼할 수 없었던 남자 에스겔.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

좋은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김성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참 기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팀룩 워십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안산시립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로 함께 하실게요.

0: 마지막 소리를 주시나요?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아따 서워 죽겠네.

우리는 종종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린 뒤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도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국립합창단의 주께로 한 걸음씩, 예수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함께 하실게요.

잠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내 생각과 계획이 앞서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죠. 오늘도 걱정보다는 믿음에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참 수고하셨어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주께 드리는 나의 지혜 김성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0: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가 이어폰과 헤드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의사들이 볼륨을 너무 높여서 들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데요. 볼륨을 최대한 키우는 이유는 특정 노래나 가수를 너무도 좋아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주변의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동영상을 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응답을 크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룹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드물지요. 오히려 그분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작은 속삭임에 불과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은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그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 헤드폰을 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하면서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국립합창단의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단체로 하이킹이나 달리기를 해본 적이 있다면 계속해서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다리가 길고 걸음이 빠르지만 다른 이들은

집들은 여유를 부리며 늦게 걷는다. 보폭이 다른 누군가와 걸어가면서 그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 애를 쓰거나 그가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다 보면 짜증이 날 수 있다. 성령께서 한 걸음씩 보조를 맞추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위안이 된다. 우리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가는 것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께서 항상 보조를 맞추신다는 확신을 갖고 전진할 수 있다. 오늘 주님으로 충만한 상태로 걸으라. 얼마나 빨리 혹은 천천히 걸어야 할지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킹스웨이 뮤직의 비스트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나무엔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합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필 데이브의 프레젠스,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찬양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현재의 행복을 유지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행복할 때 현재의 행복에 온전히 만족하고 즐기는 것인데요.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면 그냥 행복을 누리세요. 좋으면 그냥 지금을 좋아하세요. 지금 여기서 무얼 더 보태려고 하지 말고 더 욕심을 채우려 하지도 말고 편안하게 바로 지금을 즐기세요. 당신이 온전히 행복을 만끽하려 할 때 현재 행복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day by day 디스커버리 싱어스의 영어 찬송 끝곡으로 전할게요. 흥미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기쁨의 찬송 최성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멘. 1919년 11월 28일 평안남도 도지사는 한 신학생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나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화요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수요일에는 한국의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목요일에는 독립운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금요일에는 우리의 독립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토요일에는 국제연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이 편지는 비밀 경찰에게 발각되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편지였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5%도 되지 않았지만 백범 김구 선생이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1개가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말씀을 따라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서나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썸머 스페셜 기쁨의 찬송 문을 열겠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는 찬송을 소프라노 김승희와 첼로 조수진의 연주로 듣고 오겠습니다.

찬송 이어가겠습니다. 에클레시아 남성합창단의 가라 모세와 찬송가 583장 이민족의 복음을 벨리아스 아티스트 합창단의 찬양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송이어 갑니다. 새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시와 그림의 여호와의 유월절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지나가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신하 콰이어의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들으시면서 기쁨의 찬송 최성원 물러갑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0: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매주 시간은 서울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자녀 첫 번째 시간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저는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질문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는데요. 초기 때 목회 컨설팅을 받았던 그 미국의 프리칭이라고 하는 잡지의 발행인입니다. 찰스 안이라고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뭐를 잘하냐요, 저보고. 저희는 잘하면서 목사는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라고 배웠지, 또 그렇게 훈련받았고요. 그런데 뭐를 잘하냐고 묻길래 이게 무슨 질문인가.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목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어떤 특별한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디도서 1장도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목사는, 즉 장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어떤 뭐 특별한. 그래서 제가 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질문인 거예요. 뭐를 좋아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난 또 뭐를 좋아하지? 이러면서 많은 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목회를 해오면서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저는 목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 교회는 종교적 특징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나름대로. 그렇게 위해서는 뭐 안수라든가 무슨 뭐 계시라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즘 한참 뭐 그런 것들이 유행하니 유행으로 다가가는데 기도할 때 뭐 축복하며 뭐 축복하며,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뺐어요. 이제껏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안수하면서 그렇게 목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헌금을 놓고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독대하셔야지 목사가 그 가운데 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눈 사람인데 다른 무엇을 제가 했단 말입니까? 저는 저의 설교를 분석을 해보면 상당 부분이 성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저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가라고 한 번 더 제 자신이 스스로 질문을 해볼 때 목회 지향적, 즉 목적 지향적 삶을 살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목회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목회고 저의 개인적 삶이고 모든 것이 목적지향적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게끔 하게 된 데는 한 성경 구절이 저한테 크게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좋아하는데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결심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싶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음식과 음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왕과 교류하는 문제이고요. 왕과 함께 그의 삶을 나눈다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적,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말하냐면, 다니엘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딱 정리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목사로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까지 왔단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그 열매로 나무 그들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열매,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사뭇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요즘 새벽 시간에 에스겔서를 보면서 오늘 37장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봤는데요, 48장까지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포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사람들이 혀를 차며 말을 했거든요. 아니,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쫄딱 망할 수 있어? 진짜 망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 없고 흔한 말로 잡초가 무성했고요, 흔한 말로 짐승들이 우글거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일으키겠다, 내가 너희를 일으키겠다,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잘 믿지 못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이 당신을 두고 약속하시네. 그게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성품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서, 내가 그렇게 땀 흘려서, 내가 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뭘까요, 그게? 그분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신명기서 6장 같은 경우는 그런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 28장 같은 경우도 크게 하나님의 축복됨이 그 가운데 드러나 있고요. 하물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질문했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끄신 그 이끔의 분명한 증거는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은 그런 면에서 두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시선이 늘상 땅에다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호가호식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 우선순위가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믿으신다면 그 믿으시는 것에 따르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가? 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 가치관 속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어와서 지금 목동제일교회 몸담고 있어요. 이런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적 논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나라의 리더십들을 보면은 과거 어떻게 살았는가 묻지 않더라고요. 오늘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것만 묻더라고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목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꽁 잡는 게 매가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논리는 기독교적 논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러한 어떤 삶의 지향점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어와서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변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며 나는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그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러면서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너무 저급하지 않아. 이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성숙의 문제이니까요.
너무 저급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 정도에 머무르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의 시선이 목적지향적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야고보가 그의 성경 1장 15절에서 이 귀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이건 이 세상에 시선을 계속 두고 가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거의 반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예, 안 주신다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들이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그 1번이 뭡니까? 1번 질문이 이거거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의 답이 뭡니까? 그 답은 다름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래요. 저는 즐거워한다고 하는 게 이렇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가 즐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찬양이 기쁨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고백들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뭐 나는 이런 뭐 기독교 집안이어서 뭐 어째서 저째서 지금 이 자리, 이건 너무 그런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이와 같은 신앙적 가치관 속에 나는 이 자리에 머물고 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경제 문제에 귀결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래도 경제, 저래도 경제. 그 유명한 마오쩌둥의 말이 있잖아요. 백묘, 흥묘. 어쩌면은 뭐 어떠냐? 뭐 그러면 어떠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92년 미 대선 때 빌 클린턴과 부시가 붙었습니다. 그때 부시는 나름대로 전쟁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그런데 그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것을 빌 클린턴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며 외친 구호가 뭡니까? 바보야, 다른 거 없어 경제지. 다른 거 없어 경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요. 입고 써야 되지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조금 해요. 기독교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회복일까요? 너무 우리의 평가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울어진 십자가 좀 세워보자. 그러면서 이런 구호도 외친 바 있습니다. 메시지 중요하죠. 그러나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하다 해서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신저다 라는 말씀도 드려보곤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많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호는, 우리의 주장, 누구를 위하고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하긴 여러분들께 질문이 들어갈 거예요. 저한테 질문이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말도 하곤 했고 들으면서 컸어요. 마지막 보루야. 여러분, 보루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는 기독교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우리가 마지막 방파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너지면은 이 보루가 터져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주장하는 보다도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추구함을 뒷받침하는 도덕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범주를 크게 그려보자고요. 거기에다가 뭐 2단, 3단도 다 넣어보자고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2단들 누구 있어요? 다 수장들이 감옥행했습니다. 감옥 안 간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신학에서 나오는 건데 이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도덕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경건성도 없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헌금 많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하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요. 그게 있어야 살지요. 그러나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옳게 하나님 앞에 제가 서서 나아가고 우리 리더십인 장로님들이 그렇게 서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다. 저는 뭐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분명히 돼 있어요. 뭐냐면 없으면 안 먹으면 돼. 없으면 안 입으면 돼. 그게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아요. 넓지 않아도 돼. 좁아도 돼.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하니까 교회를 진 거고요.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지 그래야만 교회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철학입니다. 그 철학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 성경적인 것이 신앙으로 재해석되어서 여러분들을 움직여가는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그분의 나라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분의 의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할 때 특징적 단어 하나로 좀 결론 지어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 나이 때부터 아마 그런 이야기가 80년대 그런 이야기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때 기독교는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 중에 여러분, 시간 관리라는 말 교회에서 그중 많이 했어요.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말 그중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자 이런 외침들 많이 했어요. 어쨌건 그때 또 많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주권 이양이었습니다. 이양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옮기는 거죠? 나의 주권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권 이양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런 식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대개 역사 연구라고 하는, 저는 그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세 권으로 된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한두 번 읽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아놀드 토인비 그러면 그의 역사관 가운데는 다른 무엇보다도 순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봐요. 이게 사이클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점이 있으면 어떤 문화든지 문명이든지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더라. 그리고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래서 이 사이클을 그려나간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인비의 역사관을 보면 헬라적 역사관과 히브리적 역사관이 혼용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사관이고요. 헬라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올라가면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해결의 정반합적인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귀한 분이신데 이분이 미래를 살다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 저분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사이클을 그릴까? 왜 그 나라가 그렇게 갔다가 왜 이렇게도 될까? 그런 분석을 하면서 원인을 하나 딱 짚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왜 하얀 곡선을 그리는가에

그 원인은 세상적 표현으로 한다면 부패입니다. 부패. 기독교적 용어를 쓴다면 죄성입니다. 이 죄성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인비가 안타깝게 생각해요. 우리가 흔한 말로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왜 그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할까?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도 하고요. 아니, 그런 것을 보면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못하더라는 거예요.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솔로몬이 너무도 멋진 말을 하나 했어요. 그의 성경 잠언 26장 11절인데요 하나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가 뭡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그랬어요. 사람은 저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개의 그러한 모습이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을 특징적인 용어로 썼습니다. 뭐죠? 미련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련한 자는 마치 개가 그러듯이 그런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이라이트.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어찌한다고요? 거듭한대요. 거듭한대요. 거듭한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죄성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의 숙제 아닌가요? 요 내용을 저는 베드로가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을 읽어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아마 저건 솔로몬이 한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붙입니다.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들. 그들은 누굴까요?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저 성경을 쓸 때 당신의 독자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움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봐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개의 모습일 수 있고 돼지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할까요? 토인비가 미래를 살다라고 하는 책에서 교훈하고 있는 원인 분석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책임을 지지 않는 거래요.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망하는 징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리더십들도 보면요 막 합니다. 그냥 막 해요. 만약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책임 가운데 재산을 몰수하고 명예를 몰수해버린다면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본인들은 함부로 안 한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책임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분을 특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책임지시는 분 아닌가요? 그래서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분 아닐까요?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너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시선을 돌리고 귀를 열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토인비가 지적한 그런 내용을 요즘 용어를 써서 해석을 해보면 보편성의 오류입니다. 저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해서 옳지, 옳다라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히틀러를 욕할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 북한의 그런 지도체제들을 욕할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멸망의 징조들을 봤더니 흥망선세가 성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집단의 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집단이 막 그렇게 발휘를 해나가니까
보편성이 그렇게 막 이끌어가니까 망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0: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게 독재 정권은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또 하나, 조작된 여론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벌금 매기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다수의 심의라고 하는 것이 늘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중심적 판단 있잖아요. 내 생각은 어째 뭐 저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내 생각이 없진 않지요. 우리가 공통분모로 끄집어낼 수 있는 나름대로 공약수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죠. 한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이 우리의 삶에 나침판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된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표현해서 성경적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마트마 간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이 영국에서, 이 양반이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영국이 기독교 인구가 많을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양반의 지적하는 그 지적들을 보면은 아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양반의 망국론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일곱 가지 사회 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노동 없는 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불로소득입니다. 이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전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더 정갈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입니다.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엉뚱하게 행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식 가운데 인격이 없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한 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이라고 하는 게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희생이 없으니까. 저는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저 먼저라고 하는 말은 가장 앞에 놔라 이거예요. 가장 앞서서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자유도 민주도 또 다른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좇아서 나아가면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아멘. 오늘 저는 제가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설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뭐 하는 곳인데, 이런 식의 질문도 있을 수 있죠.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살아? 해? 지적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사는 거니까요. 참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참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의롭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앙으로 완주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쉴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2645번에 1147 목동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0: 3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실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진행의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어요?
2: 네. 이제 오늘부터 벌써 어떤 가을 느낌이 나고 또 다시 더워지긴 네. 하겠지만요. 네. 그냥 공기에서 무언가 다른 계절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는 순간이 문득문득 문득 있어서 조금 네. 센티해지는 그런 느낌의 날들을 네. 보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이 자결하던 이 태양도 점점 네. 저물어 가는구나. 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시간 참 빠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던 찰나에 네, 네. 아니 교수님께서 이번 주 주제를
2: 네. 오래된 것
1: 네. 오래된 것 네. 네. 이렇게도 주셔가지고 네, 네. 뭔가 새삼 뭔가 좀 그리운 것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2: 네, 네. 저는 오늘 PD님께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음악도 고음악으로 준비를 했고요.
1: 네.
2: 피디님한테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시작하고 싶은 게 네. 피디님은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나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나의 가치를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그쵸? 들어서 피디님 같아서는 어디에서 해설을 부탁하신다거나 네. 사회를 부탁하실 때 어떤 본인의 가치를 직접 말씀을 하시는 편일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제시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편일까요?
1: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제시를 하고 싶으나 네.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네. 아직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수준 경지는 네. 아직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겸손하게 네. 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 근데 참 그것이 터무니없게 결과가 나올 때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전적인 대가가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는 아, 나 말고 이 얘기만 따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네.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그건 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의 어떤 매니저들께서 하시는 그쵸? 일들이니까 합하지 않겠지 싶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기준은 제시를 하되 거기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가 저의 경험에 의해서는 맞는 부분인데 그럼 우리가 누군가의 가치를 책정할 때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도 반대의 문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를 하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 사람이 그만큼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화두로 던져드리고 싶은 게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게 금전인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열정페이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1: 그래요. 네. 속상하시겠다.
2: 열정페이를 네.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들 오늘 음악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오늘 주제로서는 좀 상상할 수 없었던 또 화두를 던져주셔서 네. 상당히 흥미롭게 시작하게 되는 네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그럼 찬송가부터 함께 나눌 텐데요. 네. 어떤 찬송가로 함께 할까요?
2: 찬송가는 오늘 31장을 준비했고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딸려있는 말씀은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는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네. 객관적인 나의 지표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까지 뚫을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찬송은 제가 왜 선택을 했냐면요. 평생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사명은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야 한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가치를 입증할 때 그것의 기준이 곳곳에 따라서 달라야 할까? 아닐까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1: 네, 오늘 첫 번째 찬송과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네, 쉬운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함께 나누고 왔는데요.
1: 네.
0: 교수님, 오늘 어떤 곡으로 시작을 해보게 될까요?
1: 일단 곡보다는 악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리코더가 연주하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0: 오랜만이다.
1: 네, 하은
0: 네.
1: PD님 리코더 언제 잡아보셨을까요?
0: 글쎄요, 뭐, 학창시절? 네,
1: 그렇죠.
0: 뭐, 길어봐야 중학생 때?
1: 그러니까요.
0: 네.
1: 보통 요즘 아이들은 수행평가라고 하죠. 음악
0: 맞아요.
1: 시간에 그때 어떤 곡을 리코더로 연주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리코더는 어린이들의 악기다라고
0: 맞습니다.
1: 생각하시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문구점에 가도 팔고요. 굉장히 근거리에서 접하기 쉬운데
0: 네.
1: 여러분 바로 그 악기입니다. 그리고 잘
0: 세상에.
1: 모르실 파트이지만 클래식 리코더가 또
0: 네.
1: 있습니다. 저는 유학 가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그 리코더를 전공을 했을 때는 사실은 노래를 부르던 분이셨었는데 성대에 이제 결함이 조금 생겨서 방향을 틀다 보니 전통 이제 리코더를 공부를 하시는데 정말 음을 낼수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0: 네.
1: 구멍이 한 열댓 개좀 될까요?
0: 맞아요.
1: 그걸 가지고 반음, 온음을 다 조절을 하시고 우리가 흔히 보는 악기는 플라스틱 악기이지만
0: 네.
1: 전공자들이 쓰는 악기는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0: 나무로 돼
1: 네, 그런
0: 있어요.
1: 악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굉장히 쉽지 않을 파트인데
0: 그러네요.
1: 우리가 생각하는 동요의 음색 말고
0: 네.
1: 어떤 음색으로 연주를 할까를 오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바로크 시대에는요, 여러분, 정말 이 악기가 거의 주된 악기였고요. 모든 행사에서 쓰일 만큼 굉장히 중요한 악기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곡은 파헬벨의 캐논입니다. 가장 잘 아는 곡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악기이지만 사중주로 들었을 때 어떤 매력이 있을까? 그
0: 와.
1: 옛날에는 이 악기들이 지금 우리가 대하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처럼이었다고 라는
0: 네.
1: 느낌으로 감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리코더 4중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뭐라고 좀 느낌이 드냐면,
1: 네.
0: 그래도 어릴 때 좀
1: 네네.
0: 이 악기를 연주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동심이 묻어나는, 네, 그런
1: 그렇죠.
0: 느낌이 들기도 하고.
1: 어머, 악기 소리 애기들처럼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0: 네.
1: 우리가 접한 시대는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는 악기로서 처음을 접했기 때문이죠. 근데
0: 네.
1: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를 거쳐오면서 한 시대를 정말 아울렀던 그런 악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들었을까요? 왕관을 쓰고 계신 왕들. 그리고
0: 그쵸.
1: 정말 완전히 챙겨 입으신
0: 네.
1: 귀족분들. 근데 그분들이 들으시면서 웃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0: 네.
1: 굉장히 근엄하게, 아, 이렇게 들으셨을 음악의 음색이다. 고음악에서도, 그리고 옛날 악기에서도 우리가 매력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리코더로 가볍게 풀어드렸고요.
0: 네.
1: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께 류트라는 악기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0: 처음 들어요.
1: 네,
0: 류트?
1: 기타하고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0: 네.
1: 기타는 우리가 너무나 무용을 잘 알고 계시고
0: 네.
1: 조금 평면적이고 넓게 퍼져 있다면, 류트는 반원통을 가지고 있어요. 뒤쪽에 울림통이. 그리고 이 악기도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오면서 정말 한 시대에 이 악기가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0: 했던 그런 악기인데
1: 네.
0: 이것도 조금은 익숙한 선율을 제가 한 1분 정도 먼저 들려드리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우리 클래식 곡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뉴트의 음색을 먼저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 그린 슬라브스라는 곡은 여러분 들으시면 익숙하다 하시는 그런 느낌 있으실 거예요. 1분 정도만 한번 감상하셔 보겠습니다.
1: 네.

0: 와, 기타랑 별 다를 바를 잘못 느끼겠는데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따뜻한 음색이 되게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0: 맞아요.
1: 평온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요즘 현대에서 사용하는 현악기들은 반주가 없으면 선율군만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0: 네.
1: 기타나 이런 류트 같은 류는 본인들이 화성을 넣어서 반주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듣기에 훨씬 더 풍성하지 않나.
0: 네.
1: 그리고 기타 줄처럼 기타는 우리가 여섯 줄을 가지고 있잖아요.
0: 네.
1: 류트도 여섯 줄에서 여덟 줄 정도, 그리고 그거 이상이 되어진 악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 다울랜드라는 분의 눈물의 파반느라는 곡을 류트로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피디님 근처에서 이렇게 기타를, 클래식 기타
0: 네.
1: 전공하신 분 혹시
0: 네.
1: 보신 적 있으실까요?
0: 전공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워낙에 인기 많은 악기니까
1: 네.
0: 뭐 주변에서 어느 학원에서 배운다든지 독학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봤는데
1: 네.
0: 전공자는 따로 뵌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쵸.
0: 네.
1: 보통 이제 교회 오빠들이
0: 맞아요.
1: 찬양곡을 기타로
0: 네.
1: 치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악기들은 실용음악에 속하는 그런 기타군들이고요.
0: 네.
1: 저도 이 악기도 클래식 파트가 따로 있구나는 또 유학을 가서 알았습니다.
0: 클래식 파트가 있어요?
1: 네, 클래식 기타를 전공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기타도 치시고 만돌린도 또 따로 공부를 하시고
0: 네.
1: 류트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악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재미가 있었던 건요. 저희가 유학 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봉사를 각 구역별로 했거든요.
0: 네.
1: 그렇게 하면 보통은 계란후라이 100개 정도 막
0: 와.
1: 계속 그 전날에 그것만 굽고 막 이렇게 하는
0: 네.
1: 거예요. 근데 그 기타하는 분이 속해 있던 구역의 담당이면 그날 설거지까지 담당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장갑을 끼고 오셨더라고요. 마치 철벽 방어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뭐 고무장갑, 털장갑 이런 게 아니라
0: 네.
1: 긴 가죽장갑을 끼고
0: 어머.
1: 오셨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날 나는 설거지나 나르는 것을 할수 없다였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때 저희는 정말 손 하나하나가 굉장히 필요할
0: 필요하죠.
1: 때이기
0: 계란을 좀
1: 때문에
0: 100개를 붙여야
1: 그럼요.
0: 되는데.
1: 저분이 왜 저러시나. 저희는 또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나 기타 하시는 분들은 손톱을 길러서 관리를 하시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이걸 손톱을 어떻게 세모나게 만드느냐, 동그랗게 만드느냐 각도에 따라서 이 소리가 달라진다고 해요.
0: 그래서,
1: 네, 그러니까 이
0: 네.
1: 손톱이 악기의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무언가를 잘못하다가 망가진다거나 부러진다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장갑을 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의 개인된 마음으로는 내년에 행여라도 같은 구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0: 네.
1: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어떤 일부분을 관리하시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파트구나.
0: 네.
1: 보통 기타는 피크로만 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0: 맞아요.
1: 손톱을 기르는 방향, 각도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나누시고 눈물의 파반느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 파반느는 느린 박자의 춤곡입니다. 그러면 조금 슬픈 춤곡이라고 할수 있겠죠.
0: 네.
1: 그런데 앞에 눈물의 파반느, 저는 이게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파반느 자체가 느린 춤곡인데 눈물이라고까지 적었으면 어딘가에 그것을 표현을 해놓았겠지? 에서요, 여러분. 눈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0: 네.
1: 눈에서부터 아래로.

0: 쭉 타고 흐르는데 요 기타 곡에서요. 앞에 음역 몇 군데만 조금 들어보시면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지 않고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음정들이 있습니다. 예, 눈물이 있지 않을까. 저만의
1: 우와.
0: 견해를 한번 담아봅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1: 정답은
0: 그렇다고
1: 없으니까요.
0: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1: 네.
0: 다만 들으실 때 굳이 눈물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붙였을 때는 그 수식어에 맞는 어떤 음악적인 느낌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를 찾다 보니 눈물은 뚝뚝 떨어지는 거니까 위에서
1: 네.
0: 아래로 떨어지는 걸 한번 감상해 보셔라라고 팁을 드려봅니다.
1: 네. 네, 이 감상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듣겠습니다. 눈물의 파반드 함께 하시죠.

0: 네, 눈물의 파바느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오래된 음악 또는 오래된
1: 그렇죠.
0: 악기라는 주제로 오늘 이
1: 네.
0: 시간을 함께 했는데 참 새로운 감상이었습니다, 교수님.
1: 네. 하은 PD님은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실까요? 혹시 우편으로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0: 있어요.
1: 있으세요?
0: 네, 있어요.
1: 그 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
0: 어쩔 수 없,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1: 네.
0: 군대를 간 제가 짝사랑하던 어떤 남자였던 친구에게
1: 이 방송 나가도 괜찮습니까?
0: 그럼요. 네. 지나간 과거에 미화된 기억입니다. 그래서
1: 편지를 써보셨구나.
0: 쓰기도 했고
1: 네.
0: 받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도 뭔가 편지하면
1: 네.
0: 좀 설레고
1: 네.
0: 뭔가 콩닥콩닥한 게 있어요.
1: 맞아요. 우체부 아저씨가 오시는 시간을 기다렸던 때가 있었었는데라는 생각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문득 해봤습니다. 빠른 연락도 좋고 요즘에는 너무나 이 매체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했나 안 했나까지 확인할 수 있는
0: 맞아요.
1: 그 지점에 다다랐잖아요.
0: 네.
1: 그래서 기다리는 묘미는 확실히 사라졌다. 느림의 미학이라는 게 있었는데라는 생각은 들고 요즘은 편지라고 하면 이제 고지서 그 정도만 펼쳐보기 때문에 마음의 따뜻함은 그런 쪽으로는 없는 것 같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오래된 것 중에 지금 같은 스마트폰 이전에 굉장히 이렇게 안테나가 달린 전화기를 쓰셨고 저는 또 비퍼라고 불렀죠. 모르시죠. 흔히
0: 비퍼가죠?
1: 삐삐라고 얘기했던 그러면 그걸 받으면 반드시 공중전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줄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호출을 당했기 때문에,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추억 속의 물건이고 추억 속의 음성이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나 따뜻했던 것 같아요. 지금하고는 또 이런 속도 전과는
0: 그쵸.
1: 다르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의 오래된 악기는 악기 자체가 오래된 악기 말고 그 옛날에 쓰임받았던 악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생각할 때 지나온 길도 정기적으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했고요. 이전을 기억하지 못하고서 우리가 무작정 그냥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방향은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지금인지 원하시는 길이 이곳인지 반드시 생각을 하는 그런 환기점이 오늘 곡들을 통해서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0: 아멘. 오늘도 또 은혜롭고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1: 감사합니다.
0: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가정에나 한 번은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부모가 생각할 때는 앞날이 전혀 불투명한 어려운 선택을 하려는 자녀에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그 집의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하는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내 인생 살아주실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내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더 이상 시시비비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를 들었을 때 우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 딸의 말처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일까요? 누가 내 인생을 살아주죠? 여러분, 인생은 누가 사는 것입니까? 흔히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줄여서 인생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몇 가지 인생관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함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아니다. 인생은 누가 사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예외 없이 다음에 세 가지의 인생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첫 번째는 내 인생 내가 산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내 인생 하나님이 대신 사신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 내가 산다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들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에서 등장하는 단골 대사고 요즘 소위 머리 좀 컸다고 하는 젊은이들, 뭐 저를 비롯해서 가정의 자녀들이 종종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사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마귀가 아담을 꿰을 때 똑같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 필요가 없다. 내 인생 내가 살아라. 이러한 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듣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독립해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 버려라. 네 인생 네가 살지 왜 속박을 받고 사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좋다 나쁘다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주인이 되라. 왜 종으로 사느냐? 네 인생 네가 살아라입니다.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겠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모든 후손들은 내 인생 내가 살아야만 했죠. 그때부터 내 생에 내가 책임집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였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면 정말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나오자마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대적해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은 잘해보려고 하겠지만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살면 무거운 짐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희즈윌입니다. 우리의 자리.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앞에 말씀을 나눌 때 인생관,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관이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 내가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인생은 피곤입니다. 자신이 책임지며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은 마귀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번째는 내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은 신앙이 괜찮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 주체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런 경우를 종교인이라고 부르죠. 교회 안에도 이런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신자라 하고 이것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더불어 산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더라도 우리가 원치 않으면 안 해요, 못 해요. 이렇게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끝없는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되며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내 좋은 대로 끌고 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린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할까요? 끝으로 세 번째,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찬양 나누시고 계속 말씀 나누실까요? 내 안에 사느니.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옹기장의 누구도 부인 못해였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관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 내가 산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삶입니다. 피곤하고 지치며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까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얕은 신앙, 어린 신앙의 상태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입니다. 더불어 살지만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인생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 하나님이 살아주신다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이 내 인생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인생 하나님이 살아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완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께 복종하며 믿고 의지하며 섬기기 위해서 살게 되니까 이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나누실까요? 조수아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은 내 인생 누가 살아주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어린 신앙이 있고 끝으로 내 인생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삶을 말입니다. 마귀는 내 인생 네가 살아라,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 내 인생은 네가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또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 신자들은 난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도록 나는 죽고 또 죽고 죽어 십자가에 옛 성품을 죽여버리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정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는 삶. 오늘도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생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고백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그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아기 엄마로서 또 젊은 학자로서 정신없이 달려온 짧은 인생은 2011년 4월에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블로그에 남긴 글을 모은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인 것 같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한다. 살다가 혼자 비를 맞는 쓸쓸한 시절을 맞이할 때 위에서 어떤 풍성한 나무가 가지와 잎들로 비를 막아주면 그제야 알게 된다. 아, 그때 내가 심었던 사소한 씨앗이 이렇게 넉넉한 나무가 되어 나를 감싸주는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지금 우리가 작은 행동과 작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을 심고 있다면 훗날 새들도 깃들고 그늘로 미로하며 열매도 나누는 큰 나무가 되줄 것을 굳게 믿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구분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통해 평가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인정받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인정을 받겠죠. 이른바 사과나무일 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쏘시개감으로 밖에 쓰이지 못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와 밭이 필요한데요. 믿음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도록 만들어주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좋은 열매는 먼저 열심히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요. 쿵쾅쿵쾅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찬양의 은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친구여, 내 말을 잘 듣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 메시지를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거기에 집중해라. 힘써 외워라. 이 말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제대로 살고 몸과 영혼이 건강해질 것이다. 잠언 4장 20절로 22절. 다윗은 안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악과 해로 이어진다고 썼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멋진 삶으로 이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최고의 삶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파고드십시오. 지혜는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고 특히 잠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일상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화를 누그러뜨려야 하는지와 같은 지혜를 많이 알려줍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몇몇 구절은 외워서 익히라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먼저 잠언을 날마다 읽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인도하고 평강을 주는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을 만나면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염려를 대신할 겁니다. 주님, 좋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게 있는 염려들을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익점은 고려시대에 목화를 재배해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몰래 부통에 목화 씨앗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당시 목화는 원나라에서 반출을 금지시킨 품목이 아니었는데요. 다만 당시 고려의 공민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향한 문익점이 고향에 숨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 목화를 가져왔던 겁니다. 문익점은 3년의 고생 끝에 겨우 목화 한 그루를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화가 전국에 퍼져 백성들이 사계절 내내 소못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 우왕 시절에 다시 벼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불안한 정치 상황에 고려 말기였지만 왕이 바뀌고 신하들이 죽어나가도 문익점만은 목화를 재배한 실력을 인정받아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된 때에도 정몽준 편에 섰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참수를 당했지만 문익점만은 목화씨를 재배한 공을 인정받아 오히려 공신의 자리에 올랐고 그 후손들까지도 목화씨 문익점이라는 이름 때문에 관직을 하며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하고 뭔가 조금은 부족해서 훗날 내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랐을 때 자신 있게 전도하리라 마음먹고 있지는 않나요?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복음 증거에는 마음을 써야 합니다. 오늘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필 것이고

거고 그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목도 생길 겁니다. 지금 내 모습에 낙심치 말고 훗날을 약속하지도 말고 지금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씩씩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영혼이 지치고

순종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주시길 기대하면서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찬양 드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레거시 콰르텟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한아름의 찬양입니다.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며 걱정과 염려가 엄습할 때에도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소프라노 고선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테너 조정기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그 앞서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임재청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와중에도 기뻐하고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이죠.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얻은 체험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임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궁극적으로 최후해 주실 그 복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거의 펜로드의 찬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된 복된 삶을 누리며 궁극에는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세상보다는 주님을 위해 살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시온을 향한 대로를 마음에 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시온까지 고난과 수고를 감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힘으로 고단하지만 또한 즐거운 순례의 발걸음을 걸어가며 기쁘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힘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함께 은혜 나눠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시편 37편 37절 말씀입니다.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38선을 넘어야 했던 한경직 목사님과 피난민들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중공군의 총소리가 탕탕탕탕 들려오는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 진흙탕길을 걸어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극한의 그 고통의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 피난민들은 주저앉아서 통곡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그곳에서 돌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밤새워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절체절명의 밤,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경직 목사님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셨고 아침 해가 뜰 무렵 신비로운 안개가 적군의 시야를 가리게 되면서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하죠.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 드린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한국 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의 축복으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과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소양의 마라나타, 김수진의 선하신 목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당시의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했기 때문에 주인이 혼인집에 다 누우면 굉장히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깨어있는 종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또 깊은 밤중에라도 주인이 왔을 때까지 깨어있는 종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당연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밤새도록 깨어있는 것이 힘들고 고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인은 그렇게 인내한 종을 주인처럼 대접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그 충성됨과 정직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한 그대로 대접을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견디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고뇌와 인내와 수고와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적인 열심을 잊지 않으시고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붙들고 인내와 수고를 감당하며 나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빛 되신 주, 페이스 워십의 꽃들도 손재석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네, 새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빛 되신 주, 페이스워십의 꽃들도, 손재석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새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던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 빌포르드 감옥에서 춥고 깜깜한 지하 독방에 갇혔었다고 합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육신은 쇠약해져 갔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깊고 어두운 극한의 공포와 고립감이 매일 밤 틴들을 옥죄듯이 힘들게 했다고 해요. 하지만 틴들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희미한 등불 아래서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은 신약 성경 번역 작업을 끝까지 마무리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비록 틴들은요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지만 틴들이 밤을 지새우며 묵묵히 흘린 수고의 눈물은 영국 전역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대한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향한 틴들의 영적 열심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오늘날 수억 명의 성도가 말씀을 읽게 되는 그런 영원한 영광과 축복의 열매로 풍성히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차디찬 감옥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지켰던 틴들 우리 순교자님처럼 우리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피아워십의 주를 악모하는 자, 마커스의 주님은 산 같아서.

세 곡의 찬을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피아워십의 주를 악모하는 자, 마커스의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 홀을 타고 대동강을 통해 조선에 들어오셨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그 배가 불타오르고 성난 군중들에게 둘러싸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칠흑 같은 밤, 영적으로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공포에 떨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자 한자 새겨놓은 성경책들을 강가에 던지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으셨다고 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을 건넸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의 헌신은 그야말로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는 영적 파수꾼의 모습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비록 토마스 선교사님의 육신은 그날 밤 죽음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셨지만 선교사님이 밤중에 뿌린 그 말씀의 씨앗, 영적으로 어두운 이 밤중에 뿌린 이 빛과 같은 말씀의 씨앗은 조선 땅의 기독교 복음의 불길을 지피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주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환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드린 그 믿음의 열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국 교회 위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폭발적인 부흥의 축복으로 넘치게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갚으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전은경의 날 세우시네, 어노인팅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원웨이 승어지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당신께 보여드릴 수 있는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전은경의 날 세우시네, 어노인팅의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원웨이 승어지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521년 보름스 국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마틴 루터는 황제의 서슬퍼런 그 체포영장을 피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성벽 안의 좁은 방, 사방이 정막하고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칠흑같은 영적인 밤을 보내게 되죠. 몸은 병들었고 외로움과 영적 공격이 극에 달한 절망의 그 시간이었지만 루터는 그 어둠 속에서 펜을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루터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밤새워 헬라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눈물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 안의 외로운 밤. 촛불 하나에 의지해온 온몸으로 사투를 벌이며 영적 파수꾼의 자리를 지킨 이 루터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루터가 밤을 지새우며 번역한 이 독일어 성경은 마침내 인쇄되어서 독일 전역의 민중들에게 말씀의 등불로 환하게 타올랐고 종교개혁의 불길을 거침없이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고립의 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묵묵히 인내한 이 루터의 영적 열심을 잊지 않으심으로 주님께서는 루터를 통해 어둠에 갇혀있던 수많은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었고 참된 자유와 생명의 복음이라는 넘치는 축복으로 이 루터의 헌신을 풍성하게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므로 마지막 곡 다윗과 요나단의 내가 어둠 속에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을 하는데 날이 선선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긴 무더웠던 여름에 선선한 바람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그날의 그날 같은 똑같은 매일의 일상을 사는 것 같아도 분명 시간은 흐르고 있고요. 입추를 지나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계절은 바뀌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아, 내 영적인 삶도 이렇지 않을까? 매일의 일상에서 나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분명 꾸준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분명 내 영은 성장하고 있음을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정확하신 계획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듭니다. 현대인의 성경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증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무에는 오 신실하신 주 찬송과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한부영 플레이트의 예수로 살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제 서머 스페셜이 끝나고요. 정규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서머 스페셜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다양한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나눴어요.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증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주변에서는 어떨 때는 좀 날이 선선해서 에어컨을 안 켜고 잤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는 시도를 못 해봤는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날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새벽과 밤에는 조금 선선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정말 이 길고 무더웠던 폭염 가운데 있었던 이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분명 하나님의 시간표는 째깍 째깍 째깍 째깍하고 돌아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은 진행되고 계절도 바뀌었습니다. 입추를 지났죠. 지난 8월 7일이 입추였는데요. 입추를 지나서 그런지 정말 선선해졌더라고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기분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노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기분 좋게 선곡했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린 디옹의 프레이어 함께 하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이 찐다. 뭐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고요. 가을이 되면 또 기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름 동안에는 너무 더워서 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 선선한 계절에는 좀 생각도 정리가 되고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선곡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구약성경에 있는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의 하루하루가 똑같은 것 같아도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래 참음이 수동적인 것이 아님을 가르치소서.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터 마셜 목사의 기도문입니다. 눈앞의 상황을 내 힘으로 당장 해결하고 싶을 때 나의 열정과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보이기에 오래 참음은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것이죠. 오래 참음은 포기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장 담대한 영적인 행동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거룩한 기다림을 이어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송경민의 은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페르난도 우르타이가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정미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트루바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패러슈트 밴드의 Complet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Right On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마커스 월십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주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어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띄워드리고요. 여수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지치고 힘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회복을 하세요? 마냥 누워서 쉼을 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좋은 것을 먹거나 육체적으로 필요할 때는 보양을 찾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뭐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융치료다 해가지고 금전적인 어떤 이득이나 보상을 받게 되면 회복이 된다라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무더위가 지속된 한여름에는 그래서 방학이나 휴가 시즌을 맞아서 또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휴식의 시간을 갖고 있지요. 북녘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어떤 육체 회복이나 정신적으로 지침을 회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참된 회복은 주님께로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새로운 힘도 주시고요. 또 일어설 그 힘과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쇠약해져가는 내 육신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복을 또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새 힘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전해드렸어요. 인생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쉬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주님은 그럴 때 다그치지 않으세요. 내 곁에 와서 쉬면서 회복하라. 새로운 힘을 받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조금은 버겁고 지치고 때로는 이제는 막다른 길 같고 힘이 없다 부족하다 느껴지더라도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 내밀어서 힘주시는 분, 또 앞에서 이끌시며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거예요. 오늘도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두 채널 통해서 만나고 계실 텐데요. 또 극동방송 FM 채널을 통해서도 각 지역에서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009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복음 통일의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통일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샬롬 해주셨는데 남북한의 상황도 그러네요.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답답한 일들이 또 단절을 외치면서 서로가 멀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복음 통일의 그 마음 계속 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아마 깨어 계시다면, 또 기회가 되신다면 자주 함께 하시면서 그런 기도의 마음,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남한 지역의 날씨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0: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감당한 지 80여 년에 달합니다. 분단 이후 하나님께서는 북녘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고 구출하기 위해, 탈북민의 정착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 땅에는 수많은 탈북민 성도님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삶의 희망을 갖게 되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 헌신할 일꾼들로 삼아주셨는데요.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모진 고문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널리 전하고 계신 탈북민 김보빈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집사님의 사역과 또 탈북민들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북한에서 안 태어났으면 오늘의 이 자리에서 내가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섯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보면서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항상 에너지가 넘쳐서 늘 웃음이 만발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새벽기도 일어나서부터 거울을 보면서 스마일 하면서 오늘도 잘할 거야,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보낼 거야, 그 어떤 일에도 제가 우울하지 않습니다. 저를 지내본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솟아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겪을 만큼 아픔은 다 북한에서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내가 오늘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제가 13살부터 생선 바가니를 들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때 18살에 제가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많은 아사자들이 나설 때 저희 집에서도 8 식구 중에 5 식구가 아사로 돌아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저희 두 언니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제대로 가지 못한 거예요. 남자들이 할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마누라들이 나가서 뭐 두부밥 장사하며 인조고기밥 장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남편들은 집에서 술을 먹고 외상을 언니들은 그 남편들 술 외상 가지고 비술 물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숙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있던 밑돈의 돈을 다 언니들한테 넣어놔주고 제가 중국 가서 한 달만 벌고 오리라 결심하고 떠났던 길이 결국은 제가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냥 뭐 어느 한족 남자한테 팔려가서 한 남자의 아내로 한 가정의 뭐 며느리로 뭐 이렇게 한 자녀의 엄마로 지극히 살면 되는데, 그냥 나는 그 집에서 애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자기네 종자를 받을지 못 받을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원숭이 마냥 구경하러 왔을 때, 자궁에 루프를 넣는지 안 넣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수치감을 받았습니다. 여자로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제가 자살 시도를 하게 됐는데, 세 번의 자살 시도를 했는데, 눈을 뜰 때마다 제가 병원인 거예요. 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분가를 요청하고 살고 있을 때 제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5월 4일이면 예정일인데 4월 26일 날 11명의 경찰이 와서 저를 들어서 경찰차에 실어서 산부인과에 데려가서 한 뽐대는 주사바늘에 약물을 투여해서 제 뱃속에 약물을 투여해서 사산을 하게 됩니다. 24시간 만에 출산을 하는데 출산의 기쁨은 엄마들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지나면 예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아먹고 기쁨이 있잖아요. 죽은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엄마한테는 희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애는 낳아야 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낳았는데 살아서 낳았어요. 그 살아서 나온 아기를 의사가 목 눌러 죽인 거예요. 그목 눌러 죽어서 혀 갈아 먹은 갓난 아기를 다리 거꾸로 들어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딸 아이라고. 그때 제가 북한에서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선전대나 이런 데서 발성 연습을 할 때, 해마다 봄이 오면 산가들에는 이런 노래가 있는데, 계절의 봄은 오는데 내 마음속에 꽃은 언제 피려나? 내 마음의 계절은 언제 찾아오려나?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했어요. 항상 중국에 팔려가서도 그 향신료 때문에 먹지 못해서 이 밥을 쌀밥을 물에 말아 먹고 계란밖에 먹지 못할 때 배고파서 온 주제, 거지에서 온 주제, 뭔 가리는 음식이 이렇게 많냐고 할때 저희는 나라를 잘못 만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 잘못 만나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세뇌가 무섭더라고요. 이 죽은 아이를 출산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던 제나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오늘에 이렇게 된 것이 나를 지켜줄 조국이 없었고, 나를 지켜줄 주석이 없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에 대한 세뇌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야. 우리 나를 지켜줄 조국이 없었어. 나를 지켜줄 영도자가 없었다고 제가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다시 저에게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딸아이를 출산을 하니까, 이제는 같이 사는 동거인의 엄마가 저희 자기네는 딸이 필요 없대요. 아들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들을 많이 낳은 집하고 딸을 바꿔오래요. 7월 달에 태어났는데도 예쁜 이름을 지어준다고 눈 설자에 꽃부리 영자를 따가지고 설령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었던 내의를 잘라서 바느질해서 내의를 이렇게 만들어 입히고 그러다가 60일 되던 날에 어느 자매님이 저인데 아, 자기가 있는 곳에 누군가가 유모차가 있는데 필요하냐고 어차피 하나에밖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간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모차 받으려고 제일 뒤에서 문 열고 들어오니까 옆에 현금함이 있었어요. 제 주머니에 있었던 돈은 20원 전부였어요. 그 20원의 가치가 중고 유모차라는 그 가격을 대비해서 제가 현금봉투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글씨까지 써가지고 제가 넣었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분이 나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에 앉아가지고 당신이 날 알면 어느 말이 아냐고 왜내 이야기를 이 사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냐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다 참석하고 나니까 유모차 한 대만 받는 줄 알았더니 신생아 용품이 가득 주는 거예요. 수입대, 북한 말로 수입대 지출이 많네. 20원 유모차 중고 가격으로 저는 바쳤는데 신생아 용품이 플러스 해서 더 많이 왔잖아요. 그때 제가 만들어 있던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예쁜 입히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옷을 예쁜 거를 못 입히니까 아기도 안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밀었어요, 남자애처럼. 근데 그 예쁜 옷을 입히고 나니까 그 머리를 민 것이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옷을 입혔는데 남자애 같이. 그러나 두 번째 수가 되는데, 그래도 뭐 저는 유모차를 실어 왔으니까 뭐 교회 갈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그래도 저한테 유모차 가지러 가겠다던 자매님이 한 번쯤은 전화 올줄 알았거든요. 근데 8시 넘었는데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안 오지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초보적으로 한 번쯤은 내일 한번더 가보지 않겠냐 물어보는 게 맞지 않냐고 하니까, 오, 갈래? 그러는데 안가 하고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본심이라는 게 너무 고약하더라고요. 근데 그 밤이 한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기다려서 등에 아기를 놓고 자전거 타고 그분의 집에 찾아가서 50리길을 자전거를 타고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면 전안 아플 줄 알았어요. 또 아픈 거예요. 또 전도사님은 나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순 내내 힘들었어요. 안 가면 되는데 토요일만 되면 제가 내 다리가 굽혀지고 마음이 항상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수가 되는데 항상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춤 지지 흘리던 내가 제일 앞에 나와 앉아가지고 머리에서는 죄인이 아닌데 입술에서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감옥도 아니고 구치소도 아니고 뭐가 잘못해서 내가 계속 잘못했다고 하지? 입술로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통곡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데 내 몸에서 뭔가가 욱욱하고 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채소대야에 조금 못 넘게 다 토한 거예요, 가래를. 그렇게 많이 토했는데 음식물은 하나도 안 나오고 가래를 그렇게 많이 토했던 거예요. 그때 영적 기도를 할수 있는데 하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을 하는 순간부터 내 몸이 너무 자유한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 저는 하나님의 나를 창세부터 저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모르실 게뭐 있냐고, 하나님 저한테도 이런 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협박하다시피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방언 기도하는 자매님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는 잡혀나가지 않으려면, 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세상 말을 너무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자매님, 감사합니다. 100번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집에 와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감사 100번으로 끝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주는 말하는 저 은사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때 간절하게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통변의 은사까지 주십시오 하고 다시 기도를 해서 20일 만에 통변의 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 일 생긴다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희 딸을 데리고 결국은 성탄절날 어디 어디 예배당에 가게 되면 어느 집 며느리가 거기 있다 해가지고 경찰이 잡으러 와서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저희 딸을 사용하셔가지고 돌 지난 아이지만 어린아이 품은 그 아이를 보면서 경찰이 동네에서 신고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한다. 기적같이 다시 제가 경찰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력설날에 저희 딸이 폐렴으로 이변하게 됩니다. 폐렴으로 15일 동안 이변을 하면서 혈관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쉬는 쉬면 쉬는데 애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아과 원장님이 이제는 마음의 준비하세요 하고 저를 아기를 놓고 퇴원시키는 거예요. 퇴원시켜서 등에 아기를 놓고 간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저 같은 애를 던지고 제가 맨 땅에 추운 겨울에 2시간 동안 하나님, 차라리 그때 죽은 아이처럼
내 품에 안겨주시지나 말지. 왜 1년 동안 내 품에 안겨놓고 정을 다 주고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냐고 눈물 통곡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난리를 치고, 교회를 지키던 할머니가 오늘이 예배

하는 날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울까 하고 싫은 집사님들이 나와서 예배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애는 저 밑에서 버더덕 버더덕 대고 저는 맨 땅에 앉아서 뒤굴고 근데 갑자기 한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아이가 필요합니다. 제 아이를 주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와서 아이가 엄마 하고 제 어깨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선 이름으로 설령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설령아 놀라서 설령하고 부둥켜 안아야 되는데 제가 저희 딸한테 갑자기 운해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딸이 운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얻고 제가 병원에 찾아가서 너네가 고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고쳤다. 병원에서는 분명히 애가 죽었으니까 엄마가 정신 돌아서 다시 병원에 온줄 알았는데 기적같이 애가 등 뒤에서 활짝활짝 웃는 애를 보면서 본인도 12달 동안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 덩어리를 버려버리고 온 가족이 소아과 원장님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방공망 부족을 틈타 러시아가 미사일 공습을 강화하고 동부 전선에서도 추가 점령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소모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정상 간 이념 갈등과 선거를 앞둔 정치적 대립으로 외교 관계까지 격화하면서 중남미의 좌우 진영 대결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오픈 AI가 사람의 개입 없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아스트라의 개발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의 대표 휴머노이드 기업 유니트리가 기업 공개에 나선 가운데 딥시크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중국 AI와 로봇 기업 간의 기술 협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미 재무부가 장기채 발행 축소 가능성 등을 시사하며 금리 상승을 억제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가을철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쓰는 사례가 늘자 보위기관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지역의 양곡 판매소를 돈주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장과 판매소의 곡물 가격 차이도 5% 이하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강인이 구단의 상징적인 등번호 7번을 물려받으며 새 시즌 핵심 전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으며 항구도시 오데사에서도 수십 발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12명이 부상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시 공습이 거의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P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부족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걸프 지역에서도 패트리어트 수요가 늘면서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역시 드론으로 러시아 접경 지역을 공격해 벨고로드에서 6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동부 도네츠크 주의 마을 두 곳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를 공식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서쪽으로 조금씩 진격하면서 장기화한 전쟁의 소모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남미의 양대 강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정상 간 이념 갈등 끝에 외교 관계까지 격화하면서 대립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멜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최근 좌파 성향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와 맞서는 야권 후보 유세에도 참석했습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아르헨티나와의 외교 관계를 대사급에서 대사 대리급으로 낮췄는데 아르헨티나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전해졌습니다. 룰라는 복지 확대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반면 밀레이는 정부 축소와 시장 주의를 내세우며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4선에 도전하는 룰라와 내년에 재선을 노리는 밀레이가 상대 진영을 공격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양국의 연간 상품 교역 규모가 300억 달러에 이르고 자동차와 에너지 등의 공급망도 긴밀해 정치적 갈등이 경제관계의 전면적인 단절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오픈 AI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아스트라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개발 활동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오픈AI는 내부 평가 결과 아스트라가 사람의 개입 없이 핵심 시스템에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거나 목표만 주어져도 공격 방법을 스스로 짜고 실행할 수 있는 위험 단계의 사이버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는 보안 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관련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보안 수준을 높인 뒤 다시 개발에 나설 방침인데요. 아스트라는 10년 이상 풀리지 않았던 수학난제 10개를 해결한 차세대 모델로 공개도 했지만 엿새 만에 사이버 능력에 대한 우려로 개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다른 인공지능 모델들도 보안 시험 과정에서 외부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거나 시험용 가상 환경을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공격 능력과 이를 막는 보안 능력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과 국방 등 민감한 분야부터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기업 공개에 나선 가운데 중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첨단 기술 기업 간의 협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니트리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5,716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했으며 순이익도 전년보다 약 200% 증가한 2억 7,821만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서는 약 61억 위안, 우리 돈 1조 2,800억 원을 조달할 전망인데요. 특히 저비용 고효율 인공지능 모델로 주목받은 딥시크가 약 300억 원을 투자하고 유니트리와 휴머노이드용 AI 모델과 고성능 범용 로봇, 대형 언어 모델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로봇의 기계 설계와 동작 제어에 강점을 가진 유니트리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춘 딥시크가 결합해 낯선 환경을 스스로 이해하고 인간의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는 로봇의 두뇌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중국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자체 기술 생태계 구축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미 재무부가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달 말 5.28%까지 올라 20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재무부가 최근 국채 발행 계획에서 향후 발행량의 증가라는 기존 표현 대신 변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장기 국채 발행량을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기채 공급을 줄이면 채권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가치 부양을 위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도 일본이 필요한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할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기 국채 금리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등 실물경제의 금융비용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만으로 장기 금리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가을철 군입대를 앞두고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면서 입대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쓰는 사례가 나타나 보위기관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기업소들이 가을 초모 대상자 명단을 군사동원부에 제출하기 시작한 가운데 일부 당 청년 동맹 간부들이 러시아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모들로부터 달러나 물품을 받고 명단에서 이름을 빼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입대 대상자 명단 누락을 돕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했으며 전국에서 군사 동원부에 제출된 명단의 인원이 예상보다 적어지자 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보위기관을 동원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진에서는 뇌물을 받은 간부들과 이를 제공한 부모들이 보위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열악한 군복무 환경에 더해 러시아 전장으로 파병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

초모가 러시아 추가 파병을 위한 예비 절차라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입대를 막으려 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가을 초모와 추가 파병이 실제로 연계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이 러시아에 3만 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를 대형 쌀 도매상인 돈주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신의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양곡 판매소는 인민위원회 양정과의 지시와 관리를 받지만 실제 곡물 확보와 판매 등 일상적인 운영은 기존 시장에서 쌀 장사를 해온 돈주들이 맡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돈주들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부족한 자금과 곡물 수매 유통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기존 쌀 도매상들은 농장과 생산자, 중간상인 등으로 이어지는 자체적인 메인망을 갖추고 있어 국가기관보다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곡물 관리 경험도 있어 판매되는 쌀의 품질이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양곡 판매소 출범 초기에는 시장과 판매소의 곡물 가격이 약 30% 차이가 났지만 현재는 격차가 5% 이하로 좁혀졌고 최근처럼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를 때는 판매소 가격이 시장보다 비싼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식량을 공급한다기보다 개인 장사꾼이 쌀을 판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국민일보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프로축구 선수 이강인이 구단의 상징적인 등번호 7번을 물려받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9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친선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데뷔전을 치렀고 한국 팬들 앞에서 이례적으로 입단식도 가졌습니다. 이강인이 받은 7번은 구단의 대표적인 공격수였던 앙투안 그리즈만이 사용했던 등번호인데요. 지난달 말 약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650억 원의 이적료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합류한 이강인은 구단과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자신을 원한다는 진심을 느꼈고 더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이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 순간 발전하고 싶은 선수라며 새로운 팀에서도 100%가 아닌 120%를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시메오네 감독도 이강인을 겸손하고 노력하는 선수라고 평가하며 그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주로 측면 공격수로 뛰었던 이강인이 과거 그리즈만처럼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우리나라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제주도의 하늘만 구름 가득하겠고요. 이어서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함경도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5도, 강릉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3도, 강릉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 지역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전과 세종 24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세종 모두 33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 25도, 대구 25도, 낮 최고기온 대구 34도, 부산 33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제주도는 종일 하늘에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 26도로 시작해 낮에는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 25도, 신의주와 개성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개성 31도, 신의주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반면 함경도는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함흥과 청진 23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이 27도, 청진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는 대체로 하늘 맑겠고요. 남해 동부와 제주도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남해 바다와 제주도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하늘엔 구름이 많이 끼고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7일 월요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또 생활에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받으신 은혜 또 북녘의 영혼들을 위한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문자 등 보내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중에 첫날인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에 대하여 들었고 주께서 긍휼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다. 자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일하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아뢸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좁은 길과 오르막길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며 함께 나눈 시편 62편 5절의 말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나의 영혼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기다리니 나의 소망은 그에게서 나온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면서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그리고 호사나 싱어즈의 만유의 주제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누구를 행복하게 하느냐? 모든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더라도 긍정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법도를, 말씀을, 교훈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밤낮 묵상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을 주시는데 흡족하게 주시려고 그랬는데 내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대접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 사람보다 커다란 가마솥을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다 복 담아달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디다 복을 내려주실 것 같아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냐? 묵상하는 사람.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람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적인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그랬죠? 뿌리가 강가에 있으니 마치 하나님의 진리, 긍휼, 은혜, 강가의 뿌리를 받고 있으니 세상이야 가물든 말든 늘 산 소망이 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죠. 영국 속담에 좋은 소망은 악한 재산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0: 축복이 폭포수같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실을 맺는 사람. 시편 1편 3절에 전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제가 제 신앙생활을 돌아다 볼 때 과연 내가 이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고 있나 돌아다 볼 시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워시빌더스의 만립이 내게 있으면, 그리고 이정림 사모님의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까지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요. 북한이 고향인 우리 형제와 자매분들 가운데 남한에 정착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이곳에서 신분증을 받은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분들과 그 탈북 여정부터 정착기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착 1년 차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바리톤 김성결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인데요. 피아니스트 최준혜 씨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과 연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0: 한국 정착 8개월차 한경북도에서 온 이병옥입니다.
1: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각자의 안녕을 물을 수 있는 안부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국 정착 8개월차 1년이 채 되지 않은 자매님을 모셔봅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 바로 함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남과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과 처음 만나는 시간인데 저희가 선생님 고향이 함경북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 네.
1: 지금 북녘 땅, 고향 땅을 떠나온 지 그래도 기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네. 선생님의 기억 속의 고향은 어떤 모습인가요?
0: 저희 기억 속은 저 조선에 떠나올 때 조선이란 북한이란 나라는 매일과 같이 아우성 소리고

0: 매일과 같이 죽어가는 그런 시체뿐이고 내가 거기서 죽으면 아이들 둘 엄마가 아이들도 죽게 되는 거지. 그게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제가 거기서 더 살지 못했어. 내가 죽으면 아이들도 죽겠지 하는 그 생각에 내가 어떻게 해서는 아이들 벌어 먹이자고 중국으로 돈을 번다고 떠난 것이 결국은 팔려왔습니다.
1: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 때 북한에서 보내신 거죠.
0: 네.
1: 그렇게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중국에서는 몇 년 동안 그럼 계셨던 건가요?
0: 2001년도에 넘어와서 중국에서 25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1: 그렇게 이곳에 정착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 네. 우리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0: 네.
1: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수십 년의 시간을 어찌 이 시간에 다 담아서 이루어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선생님의 가족분들을 향한 그리움도 있고 선택들도 있고 또 이곳에 오기까지의 무수한 여정들이 있으실 텐데 네. 그렇게 북녘 땅을 또 지난 날을 다시금 바라보실 때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 매일같이 또 기도하시고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시고 신앙생활도 네. 하고 계신데 그런 북녘 땅을 향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지도 궁금해요.
0: 저는 조선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하나님이란 하자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1: 네.
0: 그러나 내가 중국 땅을 정말 그 산을 건너 바다 건너 건너오고 건너 힘겹게 건너와서 태국이란 나라에 도착했어. 처음에는 정말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하고 하나님 공부를 한다 했어. 내가 올렸구나 하고 무서운 생각도 나고 도망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루 이틀 지나며 하나님 공부를 하며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석기에 내가 그 험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정말 힘들게 온 것이 무사히 도착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1: 오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곳에 다다르셨고 그곳에서 네.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오시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계세요, 선생님.
0: 네.
1: 그럼 이 땅에 오신 지, 그러니까 남한에 첫 발을 내딛으신 지 이제 막 8개월 차가 되셨는데
0: 네.
1: 지금 선생님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희 기도 제목은 조선에 두고 온 우리 북한에 두고 온 우리 아이들 우리 두 아들과 중국에 두고 온 아들 위해서 매일과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밝은 악기를 밝혀주시고 그 아이들이 죄를 지지 않고 살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정착 생활을 잘하게 하고 앞으로도 좋은 직업을 만나서 돈을 벌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돈도 보내주시고 매일과 같이 저는 이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가장 선한 길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눈물 가운데 서려있는 가족들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일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우리 선생님의 가족분들도 듣고 계실 수도 있고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분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이별해야만 했던 우리 북녘의 가족분들도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그분들에게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준다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을까요?
0: 하나님은 우리 둘이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는 잊지 못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개척해 저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믿겠습니다.
1: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0: 네.
1: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이 시간 우리 이봉욱 선생님

0: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기서 이 은혜와 함께 마무리를 하면서요.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정 가운데 한 지점 지점마다 주셨던 은혜의 선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선물들을 그 여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한 정착 8개월 차 함경 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술을 나의 구주 삼고 가사가 있는 찬송에 이어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남과 북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울림이 기도의 소리가 가득한 복음 통일의 한반도를 꿈꾸면서, 그리고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의 눈물과도 같이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그 눈물을, 기도를,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진리를 바로 알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시선과 기준을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땅을 향하여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시선만을 구하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참 진리와 참 자유의 오늘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출발할게요. 진리를 알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자.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의 내돈내산은 또 우리 대표님의 새로운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 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0: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20일 개치렁이 한 통에 5,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개치렁이 한 통을 사셨는데 북한에서도 개치렁이라고 하나요, 대표님?
1: 아니요. 북한에서는 바다지렁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는 개치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그 바다 옆에 갯벌 있잖아요.
0: 네.
1: 그 갯벌 쪽이 많이 난다 해가지고 개치렁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0: 북한에서도 바다지렁이를 이렇게 직접 구매하신 적이 있으세요?
1: 없죠. 북한은 이렇게 판매한 건 아니고 없고 본인이 이제 그 잡아다가 낚시할 때 쓰거든요, 이게.
0: 아, 낚시할 네. 때 쓰는 거.
1: 낚시할 때 쓰는 것 때문에 싼 겁니다, 이게.
0: 그럼 한 통에 5,000원 사셨는데 한 통에 몇 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1: 네, 보통 보니까요. 개찌렁이 길이가 거의 한 15cm 정도.
0: 그렇게, 15cm요?
1: 네, 그렇게 깁니다. 근데 한 20마리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내돈내산에 해당할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5,000원 하면 너무도 적은 돈이잖아요.
0: 저희가 지난주까지가 너무 큰 단위의 돈들을 많이
1: 그치, 맞습니다. 근데
0: 전자제품 네. 사가지고
1: 5,000원은 사실은 한국에서 말하면 일반 커피 거저
0: 네.
1: 예, 한 잔 마시는 가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일반 노동자 평균 노동자들이 일한다 하면 한 20분만 벌어도
0: 맞아요.
1: 10분, 20분 어쨌든 그렇게만 벌어도 이제 벌 수 있는 돈 될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게 내 돈에선 항목이 될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북한 주민들한테 궁금할 수 있는 게,
0: 그럼요.
1: 이 개찌렁이를 구매하는 걸 통해서 취미 생활인 낚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더라고요.
0: 네. 낚시를 원래 즐겨 하셨어요?
1: 그러니까 북한에는요, 간부들도 낚시가 엄청,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정년퇴직한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 먹어서 사회보장을 받는다, 공로보장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놀게 될 때는 할 일 없으니까 낚시를 하는 거 취미예요. 대동강이라든가 압록강이라든가 각종 이제 강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그리고 바다 낚시도 하게 되고, 근데 그때마다 낚싯대가 북한은 북한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예, 북한은 거의 이제 일본산 아니면 중국산이 지금 다 북한에 들어오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저희 옛날에는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낚싯대가 북한에서 일반인들 사기는 엄청 비싸거든요. 저희가 낚싯대에 대해서 내 돈에선 해본 적은 없지 않나요?
0: 없죠, 없죠.
1: 아, 제가 낚싯대 지금 앞으로 구매할 계획이 많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낚싯대를 사람들이 엄청 이제 그 간보하면서 그걸 구입하려고 노력해요.
0: 네.
1: 그리고 하나 구입되면 그 낚싯대가 엄청 귀해요. 그래서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그 인근에 영종도 바닷가에서 제가 운동하다가 개찌렁이 가지고 낚시하는 그분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낚시하면서 저보고 가는 순간부터 망둥이를 잡아내는 거예요. 망둥어가 잡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와, 막 너무 제가 막 취미에 너무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한테 낚싯대 하나 더 있대요, 지금. 와, 옆에 앉아 하래요. 나보고.
0: 오.
1: 그래, 그분이 하라는 데를 해서, 나, 그, 개찌렁이를 제가 그럼 사올게요. 해가지고 제가 사왔어요.
0: 네.
1: 그 옆에 이제, 개찌렁이 파는 가게가 있어요. 낚싯대도 팔고. 거기 가서 개찌렁이 사다가, 개찌렁이를 제가 그때 잘라서 이게 끼우거든요.
0: 어머.
1: 그래서 그때 이제, 한 5,000원짜리를 사서 같이 했는데, 한 4시간 했는데 엄청 많이 이제 잡고, 잡는 족족 같이 또 배 따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막 먹고 막 그랬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0: 손질을 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1: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다 그분이 장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0: 와.
1: 이제 낚시하려게 되면 장비가 뭐냐면 물고기 배를 가르는데 물고기 크기에 따라서 그 가위 크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0: 어머.
1: 그리고 잡히는 게 요즘에 망둥어 있잖아요. 지금 봄 네. 망둥어가 그 섬에서 나오는 게 보통 이제 이 봄 한 봄보다 좀 약간 큰 것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거 이제 배를 따서 대가리 있는 채로 배만 따잖아요. 머리가 있는 채로 배만 따고 그걸 가져온 양념에다가 깻잎에다 싸서 이렇게
0: 어머.
1: 그 자리에서 드세요. 근데 배 따가지고 바닷물에 헹군 다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런 용기에 이제 깨끗한 물을 담아놓은 게 있어요.
0: 네.
1: 거기다 한번 다시 또 헹궈요. 그래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쫄깃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0: 전문가를 딱 만나셔가지고.
1: 네.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게 되면 낚시하는 분들이
0: 네.
1: 제가 궁금해하면 설명 잘해줘요. 제가 또 물어보면. 근데 그분은 와서 앉으래요. 그리고 자기 낚싯대 하나 이제 예비가 있으니까 걸로 가지고 해보라고. 근데 보니까 낚싯대가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0: 한두 개 입은 게 아니라 한번 나올 때마다 거의 한 다섯 개, 여섯 개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1: 진짜요?
0: 그분이 지금 걸쳐놓은 낚싯대도 세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 예비가 더 있다고 그거 한번 가지고 해보라.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북에서 왔다. 북한에서 낚시 하냐. 그 이야기 하면서 같이 잡고 먹고 얼마 그날이 기분 좋았는지. 운동하러 나갔다가 그렇게 자전거 운동하다가 거기 갔던 거예요. 그 영종포에 가면 구우배트라고 구우배트 거기 이제 낚시꾼들이 꽤 있어요. 근데 영종도 그 섬에 가면 낚시할 데가 꽤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날 운동 삼아 집에서 한 10km 되는 지점에 자전거 타고 가는데 진짜 그거 맞닥뜨린 거죠.
1: 이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낚시터들이 곳곳마다 굉장히
0: 그렇죠. 잘돼
1: 많잖아요.
0: 있죠. 네.
1: 그리고 낚싯배를 하나 빌려서 아예 바다로 나가시는 분들도
0: 예, 바다 낚시요.
1: 있으시고.
0: 한번 저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1: 어머.
0: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문 딸이는
1: 네.
0: 바다 나가서 잡았는데 이 팔뚝치 같은 큰 이런
1: 오.
0: 참돔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각종 이제 광어도 잡힌대요. 광어 그 북한 말하면 넙치라고 완전
1: 광어가 진짜.
0: 고구버섯이거든요. 그런 것도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럭 있죠. 우럭. 요즘 우럭도 큰 것들
1: 우럭도
0: 잡힌대요.
1: 맛있죠.
0: 네, 맛있죠. 아, 참 그래. 그분이 한번 저하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같이 가자고 하긴 했어요.
1: 어머, 처음 만나신 분인데.
0: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전에도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1: 네.
0: 그분도 은행에 다니시다가 지금 퇴직하신 분인데 연세가 저보다 한 3살인가 5인 분인데 그분도 한 번은 그 지나가다가 저쪽에 손목항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서 한번 지나가다가 그분 낚시하는 거 구경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자꾸 물어보니까 그분이 설명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말씨가 이상하니까 북한에서 왔다니까 그다음에 너무 또 이제 반가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낚시하는 걸 보여주고 그날 또 잡은 것도 집에 가서 먹으라고 또 주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참 이게 우리 한국 분들 보면 아, 정말 다 마음들이 너무도 이제 정말
1: 네.
0: 그 은혜스러워요. 진짜로. 근데 다 물어보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다 그분들도. 네.
1: 어떻게 딱 그런 분들을 또
0: 글쎄요. 근데 그분들도
1: 만나셔가지고.
0: 참 그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 제가 정말 내가 한국에 온게 얼마나 정말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하는 걸 정말
1: 네.
0: 절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1: 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처럼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북한에서도 낚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0: 네.
1: 이게 취미형 낚시보다는 생계형 낚시도 참 많을 것 같고요. 근데
0: 그렇죠.
1: 벌목하는 것조차도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근데 대동강에 숭어가 그렇게 유명한데 대동강에서 낚시하는 거는 자유로운 건가요?
0: 자유로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이사처럼 그 구우배트라든가 손목항 가게 되면
1: 네.
0: 배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 시간은 피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낚시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놔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떤 곳은 바다가 연결돼 있는데 이게 막게 돼
1: 네.
0: 있어 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와요. 근데 거기는 물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산 물고기를 그냥 넣어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낚시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돈 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영종도에도 그런 낚시터가 꽤 돼요. 몇개 되는데 가보니까 그거는 이제 한뭐 하루 얼마 시간 동안에 얼마라는 비용이 있는데 제가 갔던 그 이제 구우배트라든가 이런 다른 곳들 보면 그건 그대로 이제 가서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대동강도 가게 되면 낚시하는 곳 지정된 곳이 있어요. 거긴
1: 네.
0: 그대로 이제 무료로 해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이제 북한 사람들도 나이 많아서 집에서 노는 분들이 낚시하러 나오고 그냥 장기 있죠. 장기.
1: 네.
0: 조선 장기. 장기하러 나오고 막
1: 어머, 어머.
0: 그래가지고 대동강 말고도요. 이제 각 지역들에 가면 그 지역들의 강이라든가
1: 네.
0: 바다 가면 바다에서도 바다 낚시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낚싯대가 이렇게 좋지를 못해요. 네.
1: 참, 여기서 낚시하시는, 이제 낚시를 즐겨 하시게 된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0: 네.
1: 낚시에 취미를 두신 분들이 이 장벽이 무너졌을 때 북녘당에 대동강에 낚시하러 가시는 꿈을.
0: 좋죠. 대동강 숭어 잡히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기.
1: 그 꿈과 설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날
1: 네.
0: 낚시할 때 보니까, 좀 앞에 한 거기서 100m 거기서 고기가 큰 것들이 막 튀어오르는데, 그 숭어였어요.
1: 어머.
0: 그러니까 숭어라는 게 뭐냐면, 바다에서 살면서 강으로 올라가는 게 숭어예요. 그래서 숭어가 맛있는 이유가 바닷물에서도 살고 민물에서 살다 보니까 숭어가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기도 먹고 바다
1: 네.
0: 모기도 먹고 하다 보니까 숭어가 맛있잖아요. 근데 숭어는 해수도 먹고 또 탕도 먹고 그러잖아요.
1: 네.
0: 숭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거 보면서 대동강에 가면 숭어탕집이 엄청 평양에 유명해요. 거목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예,
1: 건강하셨겠어요.
0: 대동강 수목국집이라고 진짜 유명해요, 이게. 아, 그 생각이나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또 약간 그렇네요.
1: 그럼 낚시를 즐겨하지 않는 저도 가서 한번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동강 숭어.
0: 아, 부부간들 나오는 게꽤 많아요. 가보니까 부부간들이 같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부간들이 나와서도 이제 그동안 나와서 낚시하면서
1: 네.
0: 여유의 이제 낚싯대를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1: 네.
0: 대화 나누면서 이제 가정 이야기도 하고 애들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혼자 나오신 분들은 또 낚시를 던져놓고 또 그다음에 사색도 하고 낚시는 저도 지금 회사 일을 하니까 지금 그런데
1: 네.
0: 앞으로 이제 일다 그만두게 되면 나이 많으면 아마 그때는 낚시하러 다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1: 좀 하나님이 좀 이런 시간들, 이런 취미들도 또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저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생물, 물고기를 주시고.
0: 그렇습니다. 네.
1: 그래서 오늘도 이 낚시, 갯지렁이 한 통에 5,000원 결제 내돈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낚시하면 우리가 지금 그 고기를 잡았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 성경 말씀 속에는 고기를 못 잡는 그 우리 베드로나 우리 그 제자들이 그때 그 안타까울 때 하나님께서 바다 나가서 그물을 치라 해서 그때 얼마나 많은 고기 잡혔습니까? 그때 완전 기적 같은 그런
1: 맞아요.
0: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말씀 속에는 낚시를 하라. 낚시라고 하는 게 낚시코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낚는다.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렁텅이, 지옥 같은 그런 이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1: 네.
0: 구원해 주는 걸 가지고도 이제 낚시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 속에 이번도 이제 바닷가에서 낚시질을 해봤지만은 우리는 이제 지금도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분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성경 말씀대로 좋은 데로 인도해가는 그런 낚시꾼의 삶 같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들어요.
1: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가 서로 마주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남과 북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부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을 남과 북의 언어로 된 성경으로 한 줄씩 한 차례씩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결코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다.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찬양 후에 목포 온세대교회 유재문 목사님께서 복음 메시지 전해주십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뱃사람인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하다가 방탕한 길로 빠져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히기도 하고 구제의 불능이라는 낙인에 찍혀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다가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거래하는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748년 5월 12일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대한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청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무역상으로 살아온 삶, 추악한 죄들이 떠올랐고 회개의 눈물은 휘몰아치는 폭풍보다 더 격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해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존 뉴턴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8월 17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먼저 남한 지역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밤 6시부터 비가 줄어들며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에서 25도로, 낮 최고 기온은 27에서 31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북한의 하늘도 계속해서 잿빛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전부터는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15에서 23도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서는 비 소식이 종일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오가는 길 작고 가벼운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남과 북의 구원의 역사의 열매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지난 토요일 광복절을 보내고 주일에 또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백성이 오랜 광야를 거쳐서 회복한 나라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아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여는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은 오직 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소유의 부족으로 삶이 곤고하고 질병으로 인해 운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인생길의 실패로 소망 없는 하루하루인 듯 하여도 내 안에 나를 지탱케 하는 힘,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위도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8월 17일 월요일에 FEB

이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귀하신 주님께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1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치성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삽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삽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들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니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삼면의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둘려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흔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

0: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1장 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이제 우리가 에스겔 38장 39장을 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무너뜨릴 곡 마곡당의 왕 곡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이 심판 이후에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건축학적인 구조로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성전을 측량하는 사이즈가 이전에 알던 사이즈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40장 5절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데 그 길이가 성전을 측량하는데 한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5절에 보면 한 손가락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다. 예전에는 성전을 측량할 때는 팔꿈치로부터 이 손가락까지 이게 이제 한 척이었거든요. 한 척 약 45cm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손바닥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52cm 정도 됩니다. 52.5cm 이 정도를 딱 측량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짓는 성전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성전 사이즈보다 더 큰 치수를 기준으로 이제 짓는 거죠. 그리고 장대 하나도 6규빗 보통 성전 하나의 규빗보다는 다른 규빗입니다. 6규빗 하면은 3.15cm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높은 높이로 성전을 새롭게 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이거 자체가 실물이 아니라 환상 중에 보는 성전인데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성전이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40장 2절에 보면은 매우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고 3절에 모양이 녹 같은 빛난 사람 하나가 이 측량하는 기구 장대를 갖고 서 있으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실 새로운 성전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은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1절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에스겔처럼 측량을 하지 않지만 이 측량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측량할 때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까 짓밟힐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바깥을 측량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핍박이 계속되어 오지만 그러나 내소를 하나님이 측량한다는 건데 이 내소를 측량한다는 건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을 지킨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에스겔 41장은 성전 바깥과 내면 모두를 다 본격적으로 측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41장부터 보면 측량을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문 벽을 측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두께가 여섯 척.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척, 여섯 척이 나오는데, 아까 이제 그 한 규빗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보통 척보다 더 크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섯 척으로 더 크게 지는데, 문벽 자체가 여섯 척이라고 그러면, 문벽 자체가 거의 이제 3미터가 넘는 아주 두꺼운 벽으로, 성전벽. 그러니까 튼튼한 벽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 두께도 여섯 척, 저쪽 두께도 여섯 척. 그리고 그 문 통로의 너비,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통로가 있는데 통로의 넓이는 열 척이다. 그리고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 이게 이제 성소의 사이즈입니다. 열 척, 다섯 척. 그리고 그 너비가 스무 척, 그 안에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까 두께가 두 척이고 통로가 여섯 척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3절에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한다 그러죠. 이 내전이라는 건 성전 안에 있는 안쪽의 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전 안쪽의 벽을 측량하는 이 안쪽의 전을 뭐라 그러냐? 지성소라고 그러죠.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를 측량하는데 지성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처소입니다. 근데 이 지극히 거룩한 처소를 누가 들어가냐면 3절에 그가 안으로 들어갔다. 빛나는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하늘의 천사가 들어가죠. 근데 에스겔은 그 안으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주어지는 게 히브리서 9장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왜 아직 열리지 않았느냐? 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대제사장이 바로 위에 7절에 1년에 한 번 백성의 허물을 위해 드리는 피를 갖고 겨우 한번 들어갈 뿐이고 나머지는 들어갈 수 없었죠.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도 에스겔은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 길이 언제 열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열리게 됩니다. 그 밑에 9장 12절 보시면 히브리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 나중에 열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성전도 결국은 누구를 기다리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직접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 천사가 들어가서 측량하는 장면을 옆에서 볼 뿐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5절에 가니까 성전의 벽을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보면은요, 여기 벽을 측량하고 문설주를 측량하고 입구 너비는 10규빗, 성소의 길이는 40규빗, 20규빗 이렇게 되고 지성소는 20규빗과 20규빗, 20척 이렇게 되죠. 4절에 20척, 너비 20척. 요거는 뭐냐면 4절에 이 지성소는 정사각형, 넓이로 하면 정사각형이고 20척, 20척에 20척. 이게 이제 정방향, 가로, 세로, 높이가 딱,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정사각형이 되죠. 정사각형. 거대한 이제 이 지성소가 됩니다. 근데 이 지성소, 하나님이 회복시킬 이 새로운 성전이 이게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또 가면 거대한 온 세상의 지성소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시면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2000 스타디온이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중에 생기는데 이 예루살렘도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그러죠. 자, 그 성이 나중에 보니까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1만 2천 스타디온.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수입니다. 왜냐하면 1만 2천 스타디온 하면 한 스타디온이 192m거든요. 이거를 1만 2천을 더하면 한 2,300km 정도가 됩니다. 2,300km라는 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 한 나라, 제국, 온 세상을 정복했던 이 로마 제국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제국이 정복했던 모든 영토의 길이를 총 합치면 이제 1만 2천 스타디온이 되죠. 가로, 세로, 높이까지. 이거 뭐냐? 온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다. 하나님의 임재가 친히 함께하는 나라가 될 거다. 이게 지성소의 의미인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지성소는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때 생기는 지성소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지성소가 될 때는 온 세상이 더 이상 성소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그분을 보며 살게 되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분의 영광을 찬란하게 빛내는지를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성전의 벽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전이 높이 있죠. 그래서 성전을 두르는 사방면에 골방들이 쭉 있는데 6절에 골방이 3층이죠. 골방 위에 골방. 그래서 골방이 3면에 이렇게 있는데 모두 30개가 있다 이렇게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골방이 성전 벽으로 붙어서 성전 벽에 붙어서 성전 벽에 옆으로 쫙 이 내실이 있는데 이게 가로 10개 그다음에 벽 쪽으로 10개 30개가 쫙 붙어 있다고 그러죠. 30개가 있는데 여기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않았다. 자, 이 말은 뭐냐? 성전 안, 그러니까 이거 지성소거든요. 이 성전 안. 여기는 절대 그 무엇으로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침범 불가. 그리고 우리의 힘과 공로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게 지성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벽 안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모습들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성전에서 이제 서쪽으로 뜰이 있는데 여러분 성전은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 끝에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성소의 입구는 동쪽입니다. 성전은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 끝에가 지성소가 있는 거죠. 동쪽으로 들어갈 때는 성소가 있고 자 서쪽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냐면 뜰이 있다는 겁니다. 뜰. 이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성전을 들어가기 위한 이제 장식 건물들이죠. 이 안에 너비가 70척, 길이는 90척,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 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곳이 그냥 공개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지성소를 둘러싸고 봉쇄가 되어 있는 지성소로 함부로 넘어가거나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져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6절 끝까지를 쭉 보면,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그 안에 새겨진 성전 창, 또 그리고 기둥, 그리고 이 벽, 이곳에 새겨진 장식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 그룹, 그룹은 캐룹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천사,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 종려나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 자라는 종려나무죠. 종려주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0: 이제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야자수 같이 생긴 그런 나무들, 아름다운 종려 나무가 번갈아서 조각이 되고 성소의 온 벽을 두르게 됩니다. 그룹 하나의 종려나무 하나, 천사의 모습과 종려나무 모습 하나를 쭉 둘러서 이곳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종려나무가 가득한. 근데 여기 보면은 20절에 문통로 위에까지,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세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가득하고 종려나무가 가득한 이곳, 이게 일종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이 그룹들이 사실 이 성전 문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게 되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화염검을 갖고 입구를 지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5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이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자, 그룹들, 그죠? 여러 그룹들이 있었어요. 여러 그룹들. 그러니까 한두 명의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그룹들을 여기에 다 새기고 적어 있는 이 모습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는 나무 제단과 성전의 문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22절에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 길이는 두 척, 모퉁이와 옆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문들에 대한 이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러한 자세한 이제 설명, 측량하는 것이 이제 42장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장차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예수님 때 다시 세워졌느냐? 실질적으로 세워진 거는 아니고, 그러나 이것과 유사하게 본떠서 만든 게 이제 헤롯이 시도를 하긴 했죠. 헤롯이 세운 성전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크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남아있는 성전의 흔적들은 이 헤롯 때 어마어마하게 증축했던 이 흔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에스겔 41장에서 힌트를 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된 성전을, 영적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의 어마어마한 이 상세한 그림들을 여기서부터 48장까지 보여주시는데, 이걸 언제 보여주시느냐? 포로기에, 그리고 제일 절망스럽고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많이 있고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어두운 그때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우리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핵심은 뭐냐?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찾고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안교회 양형조 목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기록하였는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그 내용 중에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고 나무 제단만 보이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천사는 이를 가리켜 여호와 앞에 상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를 지성소에서뿐 아니라 성소에서도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해 주시는 설교자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하신 하나님이 그때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요즘에도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어느 곳에서든지 만나 주시고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허락하신다는 적용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꺼이 감사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에스겔이 보는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치밀하게 개입해 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내 삶의 디자이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어요. 오늘도 더위에 평안하십시오. 샬롬.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게,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걸 정확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찬양의 심포니, 오늘 네오네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내가 오를지도 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를지도 몰라. 생각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아.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버림받았어.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폐기된 존재야.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내가 오를지도 몰라. 나는 널브러져 있는 편이 나.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네가 오를지도 몰라. 너무 때를 놓쳐 기회가 없겠지.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이상은 잭 스와인의 스펄전의 우울증이라는 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스펄전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약관 19살 때부터 런던의 대형교회 설교자로 명성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22살부터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 우울이 그의 영혼을 뒤덮고 몇 주, 몇 달 지속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우울과 낙심의 수렁 속에서 종종 허우적거렸지만 그것을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깊은 우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배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시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시편을 영혼의 약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자기 영혼에게 설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당신 같은 믿음의 사람이 왜 그렇게 우울해야 합니까?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평강과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자신의 자기 모순에 대해 도전한 것입니다. 스펄전은 당신이 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신단다. 구원받은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비록 요동할지라도 자기 모순에 빠질지라도 나의 예수님은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속적인 생각과 자아를 주인으로 모셨던 시간들을 회개하고요. 다시금 성령님께 간구하며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드리며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하시면서 복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8.15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오늘 여유롭게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 밀어놓은 책 한 권 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서점에 가보면 자기 위로에 관한 책이 많습니다. 괜찮다, 상관없다, 신경 쓰지 마라 등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 한 몸이라도 추스르고 살자는 간절함이 담겨있는 책들이 많죠. 물론 그 책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축복 복으로 채워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준비된 첫 곡입니다. 축복하노라 안산시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도, 주문이 아닌 대화.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국제기독교 자선단체 티어펀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크리스천 중 꾸준히 기도를 하는 사람은 20%라고 합니다. 이 중 57%는 힘든 일을 겪을 때만 기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중에서 40%

99.9%만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내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기도를 열려라 참깨처럼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법의 주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말하는 과정만큼 듣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10년을 도망다닌 뒤에야 왕이 됐습니다.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셨던 주님의 응답에 바울은 오히려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계십니까? 올바른 기도의 목적을 배우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관계를 쌓아나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이 응답해 주실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지신 목자 에바다 남성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음성 외에는 강찬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이 진정한 다윗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은 더디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현실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점점 빚어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보십니다. 사람은 현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사람은 지금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실 모습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현재보다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소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시편을 기록한 찬양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한 소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앞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그는 늘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왕관은 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왕을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능력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매우 작은 마을입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도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도 훗날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화려함보다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하자 이새는 일곱 아들을 차례대로 세웁니다. 첫째 엘리압은 키도 크고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사무엘조차 속으로 생각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시선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외모를 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질 것을 보십니다. 사람은 현재를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품으십니다. 사람은 조건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일곱 명의 아들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의미 있는 질문인지 모릅니다. 이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마지못해서 말을 합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당시 다윗이 어떤 존재였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왕을 세우는 역사적인 자리에조차 부름받지 못한 아들, 기대조차 받지 못했던 아들, 심지어 가족의 관심 밖에 있었던 아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사람은 제외했지만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은 가능성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인생을 개혁하시고 그의 가능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평가절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조차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진 사람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다림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오래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드디어 들판에 있던 다윗이 불려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양의 냄새가 배어있는 옷,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 순간 기름이 그의 머리 위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매우 중요한 한 문장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증언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기서부터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선택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그날 바로 왕좌에 앉히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왕관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왕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윗의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다윗의 중심을 빚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빚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먼저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때론 환경을 바꾸어 달라라는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너를 먼저 빚어가겠다라는 응답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느린 것 같지만 오히려 가장 정확합니다. 다윗도 이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보다 그 이후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이제는 그 다윗을 넘어서 뭐가 됐습니까? 진정한 다윗으로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준 그날 다윗의 현실은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들판으로 돌아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왕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고 왕궁에서 생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지 않았고 그의 환경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의 인생 위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여전히 목동이었던 다윗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왕이 된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다윗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선택하신 분이 아니라 은혜로 빚어가실 미래를 바라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듬으시고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먼저 보내신 곳은 여러분 왕궁이 아니라 연단의 학교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복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연단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받고도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곧바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믿음으로 거인을 이긴 사건이라고 기억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깊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골리앗은 단지 다윗 앞을 가로막은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상 앞에 드러내시는 통로였습니다. 골리앗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다윗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의 방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그는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다윗이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듬어야 할 인간적인 기질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정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열정을 거룩하게 빚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은혜로 다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 다윗의 인생은 평탄해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진짜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격했습니다. 왕궁에서 찬양하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굴 속에서 밤을 보내야 했고 들판을 떠돌아다녀야 했고 먹을 것조차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원수 땅이었던 블레셋 땅 가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며 그런 행동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진정한 다윗으로 빚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왕궁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자신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그 광야에서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은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고백은 책상 위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흘린 눈물이 만든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용기와 경험을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다윗의 변화된 진정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하던 시간도, 아둘람 굴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시간도, 광야에서 배고픔과 외로움으로 견디던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먼저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보다 먼저 사람을 만드십니다. 일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의 왕관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왕관은 하루만 해도 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느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가장 정확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그때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다윗은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무려 13년이 넘는 그 기다림과 연단 끝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연단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사울과 싸웠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는 가장 무서운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부의 적보다 자기 안의 적에게 더 쉽게 무너집니다. 환경은 이겨냈는데 교만을 이기지 못합니다. 가난은 견뎠는데 풍요를 견디지 못합니다. 고난은 통과했는데 성공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왕이 된 어느 날 전쟁터에 있어야 할 때 그는 궁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여유가 방심이 되었고 그 방심은 유혹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죄를 낳았습니다. 바세바 사건은 단순히 한 여인을 바라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처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한마디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다윗의 진실한 회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다윗은 왕위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하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젊은 날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아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젊은 날에는 거인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으신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실력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의 마음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실 때 우리를 가장 깊이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단순히 편안하게 만드시는 데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시는 데 그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돌은 다듬어져야 성전의 기초가 됩니다. 쇠는 불을 지나야만 강한 도구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연단을 지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한 다윗은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해서 완성된 다윗도 아니었습니다. 왕좌에 올랐다고 해서 참된 왕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눈물과 실패의 회개와 순종의 훈련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다윗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고집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루십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때로는 모든 것이 막힌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끝나지 않는 광야가 있습니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어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분보다 중심입니다. 능력보다 순종입니다. 성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중심을 잡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가십니다.

0: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스러우신가요? 실패 때문에 포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연단하셨고 회복시키셨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은 하나님의 손에서 믿음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단은 우리를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세종상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빚어져 갈면 통해 다윗이 진정한 다윗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믿음으로 성숙해져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이 시대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세종상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감초인 보화, 지금까지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93-8252, 지역번호 061-793-8252번 광양 세동산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겪는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주보혈 감리교회 유재홍 목사님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모든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이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8월 17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간증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집회 장소에 갔어요. 앞자리에서 찬양팀의 찬양을 따라 부르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의자 앞에 한 상자가 보였습니다. 상자에는 핸드폰 뭉치가 있었는데요. 바로 학생들이 수련회에 은혜를 받으려고 이 기간 동안은 핸드폰을 안 하기로 하고 핸드폰 전체를 수거해놓은 것이었어요. 찬양을 따라 부르는 순간 앞에 그 핸드폰 수거 박스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핸드폰을 걷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데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야, 주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자 저렇게까지 결단을 한구나. 나는 요즘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 어떤 뭐 실제적인 음성은 아니었더라도 마음속 깊이 울리는 도전이 있었어요. 부족했지만 수련회 집회 동안 저도 미디어 금식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 이 부분을 친구들과 나누니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뭐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이게 뭐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신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결단하며 순종하는 과정 속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결단할 수 있는 이 8월 17일 월요일 아침. 여러분, 지난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나라사랑 축제가 은혜롭게 잘 마쳐졌죠. 참 많은 친구들이 결단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시험기간, 또 학원 여러가지, 또 집안의 일정들, 여러 개인적인 상황들을 내려놓고 결단한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 그 찬양하며 결단했던 어린이 합창 단원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모든 스태프들의 헌신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남아나는 기쁨들이 넘쳐나는 복된 월요일 아침, 휴일이지만 이 휴일에 올바른 선택, 또 결단의 선택, 주님과 가까워지는 선택들로 힘있게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 같이 하시죠.

그날 결단했던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쳤던 우리 친구들은 각 교회에 돌아가서 조를 짜서 카톡방을 만들었고요. 기도의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같이 말씀을 읽고 그 기도한 것을 내용 올리는 그런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실전을 하는 거죠. 결단을 했는데 학생들의 그 결단 가운데 순수하고 소중한 그 은혜의 경험들이 모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이 휴일에도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를 듣기로 결단하신 또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결단하신 것 아니겠어요? 또 이 휴일에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기 위해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아침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아침, 승리도 패배도 결단의 마음가짐이 아니고서는 감히 도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천천히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단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체에 저는 이 아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힘차고 충실한 한 걸음이 모인 것, 그것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은 아시겠지만 우리 광복절의 대체 공휴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광복절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를 한 번 더 저희가 방송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독립유공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의 거룩한 결단, 실제적인 선택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선택, 그들의 그 마음들을 더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아침 함께 찬양하고 계시죠? 우리 한 곡 더 힘있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찬송하고요. 잠시 후에 광복절 특집 우리 인문학을 하나님께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정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인 에디트 에바 에거의 아우슈비츠의 무용수를 하나님께 드리며 독립유공자들의 선택에 감사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무대를 꿈꾸던 16살 발레소녀 에디트 에바 에거. 어느 날 그는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조명이 쏟아지는 극장이 아니라 죽음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우슈비츠였습니다. 박수 대신 군화 소리가 들렸고 화려한 의상 대신 줄무늬 수용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1944년 그의 가족은 아우슈비츠로 끌려갔고 부모님은 죽음을 당합니다. 어느 날 악면 높은 나치 의사 맹겔레가 에디트에게 춤을 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 앞에서 춤을 추어야 했습니다. 에디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차가운 수용소 바닥이 아니라 아름다운 무대 위에 서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몸은 아우슈비츠에 있었지만 마음은 철조망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에디트가 자신의 책에 붙인 원제는 The Choice, 곧 선택입니다. 그녀는 아우슈비츠에 갈 것인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질 것인지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게 마음

0: 마음까지 내어줄 것인지 작은 희망을 지킬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선택하지 못했지만 상처 이후의 삶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처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 나는 나의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겠다. 에디트는 아우슈비츠에서 춤을 추며 좌절과 낙심, 절망 대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해방된 후에도 복수와 분노보다도 주님이 주신 비전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의 힘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흘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열매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날마다 붙들었던 선택의 열매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좌절할 이유가 넘쳐났고 화투판과 술잔과 허무 속으로 숨어들 명분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들은 그 손쉬운 도피 대신 차디찬 감옥과 이역만리 만주벌판을 선택했고 육신의 안락 대신 조국의 내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들도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선택하지 못했지만 빼앗긴 뒤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에디트가 수용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감고 무대를 상상했듯이 그들은 식민지의 캄캄한 밤에 눈을 감고 광복의 아침을 상상하며 싸워갔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의 선택에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형편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 인문학을 하나님께 광복절 특집으로 만들었고요. 오늘 광복절 대체 휴일에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아침 또 오프닝 말씀 또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독립유공자들의 그 삶, 그 출발점에는 언제나 거룩한 결단이 있었죠. 가문과 나 육신의 안위, 심지어 하나뿐인 목숨까지를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의 길을 걸었던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분들의 그 선택은 단순한 마음에만 그치진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행동으로 이어졌던, 그렇기에 그 열매, 그 결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 믿음의 가치를 향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진정한 결단은 분명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 아침의 일상 속에 또 오늘 이 복된 날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8월 17일 오늘 복된 월요일 아침 여러분, 오늘 귀한 휴일에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오프닝 말씀 또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오늘 광복절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 링크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정완훈 목사입니다. 8월 15일 광복의 기쁨 속에서 추록한 손양원 목사님은 쉴 틈 없이 전국을 다니며 60여 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옥중에서도 주와 동거하니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던 목사님에게 자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광복의 달 8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 보십시오. 손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씨앗을 심읍시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0: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살다 보면 내 부족한 것만 유난히 크게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될까? 하고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요 부족하다는 건 도움받을 자리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잘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손이 필요 없겠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내 힘으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2절이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참 든든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에는 빈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 부족한 내 모습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부족함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혼자 다 해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오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손을 내밀어 보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도움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오늘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에 집중해서 또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 잘 하시나요? 가끔은 또 이 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웬만하면 혼자 해보려고 하고 모르는 것도 일단 끙끙대면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고 그러다 정말 안 되겠을 때 슬쩍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도움을 구한다는 게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도 있고 또 도움을 받는 게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좀 자존심 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꼭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건 내가 약하다는 고백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니까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가 대단해서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해서 담대했던 게 아니었죠. 자신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도우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내 능력보다 훨씬 커 보이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서 어떻게든 해내려고 너무 애쓰지만 마시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라도 좀 더 자주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네, 오늘 시편 121편 2절 말씀 시작하면서 나눴고요. 또 찬양들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광복절 대체 휴일로 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또 그런데 오늘 여전히 또 일터로 나아가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각자의 상황이 다른데,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신청곡들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4718번님이 신청해주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그리고 1360번님이 신청해주신 나의 갈길 다가도록 두 곡의 찬양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도움 주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을 찾는 기도로 또 그런 찬양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종교라는 건 결국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혼자 힘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나약한 사람들의 종교 아닌가요?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세상에 정말 아무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고요. 결국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나는 혼자서 모든 걸할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가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네, 우리의 부족함이 보여도 괜찮습니다. 혼자 다 해내지 못해도 괜찮고요. 내가 부족한, 내가 연약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가장 든든한 도움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찬 날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시간은 여수배들교회 이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 그 내용이 여호수아 23장에서 24장까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할 때는 가시와 올무가 되고 그들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상태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이미 소유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그리고 남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할 땅이 남아있고 자신이 죽어야 할, 돌아가야 할 그 시간, 상당히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고 그렇게 살아올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난 후에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남겨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게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웠고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으며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셨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에서 4절, 5절까지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6절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사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지 나의 리더십도 아니고 내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모든 삶, 그 마지막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내 인생에서 아픈 과거이고 더 이상 추억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메시지로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마지막에 어떤 상황과 어떤 아픔과 고난, 어떤 기쁜 날, 어떤 감사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특별한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 나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남겨야 할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역시 우리도 그 고백을 남겨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여러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남겨가야 할 그 믿음의 고백 또한 이와 같은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내가 잘 나갈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고난이 올 수 있고 상황이 바뀔 수 있고 환경이 바뀔 수 있고 또 때로는 나의 어려운 환경이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고 또 때로는 그 앞에 있는 어떤 고난이 아픔이 다가오고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정복해 가야 할 땅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남겨줘야 할 여호수아와 같은 그 신앙의 메시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고 무엇을 남겨주고 있어야 하는지 고민한다면 여호수아 같은 그 믿음의 마지막 당부를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믿음의 삶과 메시지를 이와 같이 여호수아처럼 남겨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사실 부모의 거울처럼 닮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참 닮아간다라는 것을 이 자녀들을 키워가다 보면 조금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다 보면 참 얘는 나의 못난 부분도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닮아서 뭐라고 하시나요? 그거는 네 아빠 닮아서 그렇다, 그거는 네 엄마 닮아서 그렇다, 이렇게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 사실 떠넘길 일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나의 못난 부분을 아이가 어느덧 모르게, 나도 모르게 습득하고 체득하여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 내 자녀가 왜 너는 그것밖에 하지 못하냐고, 왜 너는 거기에 멈춰 있느냐고, 더 할 수 있는데 체근하고 다그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무의식 중에 자녀에게 그렇게 심어놓은 것입니다. 아마 내 부정적인 모습을 자녀들이 담기를 바라지시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지막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가지고 남겨주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의 상황, 지금의 환경, 어떤 현실의 문제 그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현재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그리고 불투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지면서 걸어가시려고 하십니까? 스스로 열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남겨주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 미래를 스스로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남겨진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쳐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 그 부르심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전하면서 남겨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대로 남겨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받았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러므로 스스로를 조심하여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형통한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형통하게 될 것이기에 이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하는 것은 단 두 가지 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말씀을 다시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삼가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형통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야 할 그 길 가운데서 남겨주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남겨져 있는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길이다,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너희가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남겨진 땅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복해 가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걸어가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으로, 말씀 앞에 선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남겨져 있는 땅이 여전히 있지만 그 땅을 조금씩 조금씩 정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치우치지 말라. 여호사는 남아있는 민족과 섞이지도 말라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 그 우상, 그 이름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섬기며 절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총 몇 번 이야기했을까요? 다섯 번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지켜라고, 지켜 행하라는 것 단 한 가지와 하지 말라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문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힘써 강하게 하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 지켜 행하라는 말씀, 그 말씀이 시작될 때 히브리어 단어 하자크라는 단어가 먼저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힘쓰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결정하고 결단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다시 결정하고 결단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너희는 다시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남겨진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영적인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결정하고 결단하라. 무엇을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을 보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한번 보고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러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결단하였다면 그 길로 곧장 걸어가라고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다른 신을 우리가 둘 수 없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믿음을 저버리고 어느 쪽에 치우쳐서 적당히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전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신앙을 힘써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통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강하게 결단하고 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쪽으로 치우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도 섬겨야 되겠고 세상도 바라봐야 되겠고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유효이자 목적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

말이라. 우리는 신앙의 중간 지대에 회색 지대에 있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적당히. 그래서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예수 믿지 마. 적당히 믿어. 적당히. 너 예수쟁이 되면 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 적당히 해, 적당히. 적당히 거리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사실 적당히 믿는 게 제일 좋아요. 편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적당히 있다가 적당히 돌아가고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도 받고 싶지만 세상에서도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자녀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다면, 내가 혹시 돈을 섬기고 있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내 이성을, 내 자녀를, 자식을, 그리고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중간 어디쯤에서 적당히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결단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 피아워십에 참석을 했습니다. 피아워십을 참석해서 찬양이 시작되고 또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목사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이해하고 순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해가 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에게도 비추어 봤을 때 참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될 때 순종하려고 많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가 돼야, 내가 납득이 되어야, 내가 용납이 되어야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해하고 순종하면 참 좋겠지만 이해하고 순종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었다라고 순종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해되고 순종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해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지켜 행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남겨진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여호수아는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믿음을 간직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친근하고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친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바로 껌딱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쟤는 엄마 껌딱지야, 쟤는 엄마 껌딱지야, 계속 붙어있어. 이런 것처럼 이 가까이 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딱 밀착하여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착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껌딱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뜻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친근하게 친밀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도 경험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범죄하였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여호수아는 그 옆에서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인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소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죄를 짓고 범죄한 이후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다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친근하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고 말씀을 붙잡기를 다시 결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어 문법 이 두 가지 중에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시 제자라는 아주 보이지 않는 히브리어 문법이 이 두 단락에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치우쳐서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결단하라는 거예요. 다시 결단하라. 그 자리에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결정하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기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 당부를 통하여서 해이해진 그리고 느슨해질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돌이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진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다시 걸어가라고 그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혹시 내 신앙이 해이해지거나 느슨해졌다면 그렇게 여기신다면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아직 남겨진 땅이 있지만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한 명이 천 명을 쫓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 복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10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어떻게 천 사람을 쫓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남겨주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기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를, 가까이 가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을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 너희에게 복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린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일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리 지르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물맷돌 들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갈 때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지만,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들은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치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졌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응답되는 복이 바로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실 때, 그리고 다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친근하게 살아가기로, 친밀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해이지고 느슨해지고
이해되어야만 순종하고

0: 이해되었을 때만 내가 간다라는 그 마음을 잠시 접어두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한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다시 재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도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고 공허함이 있다라며,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을 살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왜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하나요? 라고 여기신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좌우로 어느 쪽에 치우쳐 있다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고 한 사람이 천명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1: 새 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요수베들 교회 이은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4120 요수베들 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8월 17일 월요일 광복절 연휴 아침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 지역은 어떠세요? 비 오나요? 오늘은 드디어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 끝내고요. 정규 방송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여러분, 사랑했더란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말씀의 처방전, 말씀 닥터, 여수 성모학교의 문정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돕는 말씀 널스, 여수 성모학교의 정정희 권사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1: 네, 너무나 반갑네요. 다시 한번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좋아요.
0: 우리 사랑해드라는 네.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 권사님 어떻게 네네. 지내셨어요?
1: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세미나하고 상담하고 휴가 갔다 오니까 금방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더 풍성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전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연구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3: 저는 확실히 심도 필요한 것 같았어요. 학생들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됐고요. 또 오늘 어제 밤부터는 긴장도 되더라고요. 내일 첫 방송 또 해야 되는데 한 또 그 학생들의 마음을 많이 느끼고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0: 네. 정말 대단한 각오로 단단히 준비를 하고 두 분 오셨는데요. 저도 두 분 몹시 보고 싶었고요. 우리 애청자들도 그러실 겁니다. 사랑해드란 가족 여러분, 우리 문정태 목사님, 정정희 권사님,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반가우시지요?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9750,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환영의 문자, 뜨거운 인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